0: 참사부게
1: 참사부시도 당아인다 당아인다 님치 리허시치시 나댐데제 데디 동동동 건강부시시게 고동제 리허시치러 리허시치 장경아 치과한테는 저거스 체프시 리허시치게 랑사 건강부지디 동야시제 유부시 노송제기 님치러 리허시치 야레 나댐데제 데디 동동동 고동예 리부시 리허시치게 과시디 야 건강부지지게 거의 혼자 놓고 컨트롤 사제 장경아 동야시제 같이 가슬럽시
0: 동야시제 같이 가스
2: 我听两例子啊，定个最没必要。接受总部团队下边，不会出为当真，要不见女啊。你们去曹操给曹冲画图拿了去不去？画图给拿了怎么他？曹操给给没给信徒？会不会补充体力解决嘉宾去不去？画图给啊这，让要能用不的，现在可以用的卡车卡试一下。嗯。
0: 姐姐，我这天给先叫的子，吃不吃不肯定没得。今朝做咖喱的这姐姐，
2: 我搞不用他吃完去，还吃不上去，还吃呢，没什么区别嘛的。
0: 梁队长，你是个多啊？赵云松前半年的这日，你去请不客嘛是不？蔡馆长呢，你出租的这，你就叫人家拉萨给大家搞不送给你。
1: 你就叫拉苏去，你不要听这岳母可把心事。
2: 我们看那菜菜的，不叫我找不到，就叫人不叫进山，你回不去。爷们呢？俺你们都点了肯吃的，这叫啥了？搞不起你岳母，听我一个招，打就是。有些，你吃桂皮。
1: 让你先多少多？这让他几个月了，兄弟，也你可真轻松。青菜边那岁数，没做干不起事多。
2: 就这是冷啥？流动青年呗。
1: 谁没到？也过点是呗。退休工人提着过多没多。也退休，过夜刚出来等嘛是。嘛是过年来是来看到他嘛是。
2: 光给搞了团子嘛。
0: 托牛，别多穿我这个。听这啥事情？呀。嗯，刚才啥个题目是读？抓是对的。
2: 是呗。
0: 嗯嗯。嗯嗯嗯。我叫常欢，干着一米呢，他的基本可能用米多。看让你他的其他的。
1: 你这又惨了，
0: 俺就打车了，没办法出去。
1: 听这嘛事，

0: 지고인베 간다 미인친체 상매가 남쪽 교사 승부지 탄당아제 남삼모상을 승부쇼부리 승부유 이네 니에 니에 모상을 가부치도 매부 가리나
1: 소 가부친 대유네 체투부유나 自동라 뒤로 보고는 민두와
0: 뒤에 강교 친친을 세입시하는 거지 아저 왜 미디드려라
2: 我让给推出出来都是有嘛是。车上啊，我们上嘛推出出来当然了，搞不有嘛是。哎，你来让给不想这些。昨天把繁星给你制度的移民给阿西都。哥哥叔叔给兄弟看个制度的，咱们都对阿德是给阿里些。一年昨天把繁星和我们上不定这几，所以过去个穷就打，我先不扭扭的，先嘛多。 让了蓝猪的这就是嘛是。你也自动不正式的用留学生被灭迹打进准备去协会哈里呢，地坡都让了些。啊，当阿堂的见效，恰个趁阿别他们那这些嘛多，三百几不缺的用民都。
1: 我有去。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타체나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긴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파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급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호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 참제왕

0: 사과.
1: 저 진짜
0: 권동 레모디 예자 봐줘서 뭐라니 도와셔가로. 어
1: 구다. 나 던도 내 취셔야 히.
0: 쉬다.
1: 你 singer here, near Tanta Tendation, some of your mashi, Rangaro Dark and Josunza, Tandela Simiki, your mashi. In Yenye, you are to see here. Three caller, Niran Garo Dakati, Nakabachi, the Gui save here. Did you name me? Good for good, who is Sam Ju? In ye, Tito Sadi, Lungo Tabunasi, your Dachini, you was a name, you to hear me do.
0: 아래 심 졸부르베
1: 나랑아도 다시 시리샤 승비 직전에 같이 규디 예디네 고조제 교육기시 간다 증 마사죠 지저 나랑 긍민도라 고에토에 민도 니에팅위 셰베 게스티즈 지저랑 같이 지러지 팅위 셰프티즈 셉팅이히 이니에 탄다 지저랑 감민도 토니 증 마사죠
0: 也是的了,光大小伙子要是呗。第一个球,看你先别中途过时。嗯。用啊,你三十七岁。前的起码,我你连命给赶你是吧?哼,一个球。哎呀,我让你投个,帮这个的顶多大个桌,今天卡住过会看了,光头过的去吃,走。嗯嗯嗯嗯。
2: 啥年呢你对这还是黑哦今天过去我夜了没着俺地区的三十多元被几年一列着过去不是还有笔哦买是买是过年才会去没事夜路明年阿香是看不得你阿香给俺研究是看大明究究是想哪个事不是今天先喝水呢啊日菜菜明明是黑啊嘞先不菜了看不上今年明天一进去吃来喝的鱼呢先把鱼呢着养了真正的用的贵了大姐呢今天我恭喜你嗯菜花
0: 耶鲁明,让个上哪里呗?嗯,是。听闻公司那边写牛鱼,还是民籍部门着。
1: 民籍不应该嘛是,让个来说咱年年阿香给民国不得,养起来有嘛是,我才管对咱年年几年,大学公司的年阿香给做不得。
0: 大学公司?
1: 你羡慕穷哎?

0: 아샬라가 잔 한국 뉴비디 콩콩대 싱크르베
1: 콩을 삼자 하트에 히바 오시 니 아샬라 탄다 산다 요마시 산다 차조 제프시오시
0: 군데 차조 유베 아샬라기 가로르베
1: 페지 가로라다 아히 니레 세브시마소
0: 마리 란 사무실 외네 아샬라를 가로 유베 싱크 요마르베
1: 네 최디 셰프히는 요트시라 요시 맞지 예창기 특규다 좋아히기시
0: 특규
1: 첫째 특규 나다차시 니 아샹게 범질 갑이 유치 이년 미소 가로 유비나 마테브체 니르미다 간니체니 미수버루 주시시시 니 아샹 경시라 요시라 미르 뚱케브시라 요시 니 아샹게 미치를 야우친 뒤히나 덴데 미리 갑체 거기시 아 문혜희 마세코 번역 되어 요시 제자 니 아샹랑 음치무도 산데시더시 오시 마베체 니시 님데 공기 마음베 산다 고고다니 님도 바르케지 암라르 대샤 지금부터 가 공기 마음베 산다 님치무도 가 그니 운이 드레 잡을라 니 아샹기 마음베 산데 가로디 운이 양아야 샤시 롱도 메프틴데 니 아샹스로시 틴데 토구길라
2: 让了阿香了全国的这些月份你也听闻到我去的没错你阿香给米斯那波入组一些这都没有所有马蹄定了在哪里批准的车局我们有人不让你骨头时定你也拉大姐卡拉当我们也能有人不有时别下想呢空给马文别三大感情女年轻呢空了米斯那给给俺拉大当罗西大四个时
0: 听这些呢空给当不的是最落了起不的是吧各地地落大当中些不要就是了解台湾是女姐这一批呢落大这都是吧对的地空地大几个时爱这些

0: Amla, ngalo yang bi.
1: Lagu tu kala sisi si.
0: Yonga.
2: Ya, kyu. Kalau nyamci ya.
1: Yang bi.
2: Wei, jangan tak yang so, jual sang si mai bi.
1: Jadi tak zaman kerja siapa?
3: 让给别墅，
1: 上面库克没准备些，几个老兄出门速度吧。让给这些什么，没什么，打哈是卡不出的什么些。先说，你给出。菜肴，我吃是欧罗奇的。
3: 有，永贵。
1: 你星期让给他这边团大的干过去有吗？人。 이내라 지게로롭존치가 턴다디 양갸 삼루스타로 심심마 잡제 랑게 마치 비긴나 로니지라 란딘데 교비기리 란미즈게 블레게 규망요리 니한테 드시에나 덴덴가 주도 차라스리 주도 제바 가로아레 요쇼 가르시엔데 셰르주

0: 지금 얘라. 다 계란게 정육고만한다. 계란 다님도 요년민도. 콘자야치도 계란게 수소 망고든 전년에 아유. 만저 되게 공스리모도. 계란게 레그 신예를 편티티 되니. 루스 죽고야다. 죽어 버린다야. 돈도 깡고 줘야지. 계속한다 차르샤.
1: 레그소도 제가 가져오랴. 로숨지 유사나. 버린다야다. 깡고 줘야. 잡아야 소봐. 고용해다. 로숨지 수고 작업 마치나. 예과세도 겹기지.
0: 계란게 마음배 교포 규모 별에 처야 있는 그도 뉴제 표현 다루어.
1: 계란게 고소 말다. 장게 대가 제비는 콘솔이 그 맛이. 이내 님도 때문에 겹는 정 맛이. 물 전조 토베 맛에 투무 가서 소경 토지. 님도 샘스 쇼시. 원데 규림디 중제래 개체다. 샘버디 자나래 개체 유사.
0: 대지 냠라 고치 통안에 장쇼 개체 주축 잡으라 하는데 원님 능시가 다 쳐는 게.
1: 레동아. 장자 숨주스러고 거기 알아봐. 제만의 중례 칸라. 딩소소 콩마시. 미다니에 요마르라. 강괴 대표 조시.
0: 지죠. 나 안다 숨소 뛰니.
1: 디케 좀 봐지. 장게 남사 미리제 제주아. 예수님 뭐 양쉬지. 뭐지? 예 강조 죽부다 좀 뭐 해가 주기.
2: 여보세요.
3: 네 레볼로 림식이.
2: 와야. 다녀 스토스케도.
3: 네 가봐 땡기 네 얘기 계속 됐어. 네 미스티. 로밍겐 아친도 구제. 바꾸려 예 헝고리사.
2: 레두게. 됐다. 자주다. 로밍게. 제망 하죠. 칼이 뉴트로치 조이나.
3: 가리뉴니 저시 미망시다 냠뉴마체나 나즈나르 양스유 얘기 카야스 고바니 역시 반신스니기 보물림이 디히나 고모세바 가시 스스로 가부치 베미이나 야호치 그러바 니니
2: 왜 니라로 참부시오 니 운에 자수 마소 반신 운에 레모레 양나 레모이 고치요레
3: 니에 대나 범은 어디? 가로 직다 큐니 싱그민도. 계세 가로 직다 시나 닝지 못 되지. 마스니 가로 요르 봐. 내 뭐 사지샤.
2: 데리.
3: 가리지지스. 어 호시. 다른 라제 아자 왕라 님도 체뉴 같이 돼. 양아. 켜지 나기 발신을 가로 못 되지 있으히. 아. 미스도 심상 체프시. 뭐 주시제 이게 이슈샤. 네 삼스터뒤 아자 왕라의 우주세배 부티조 딘디 약시기 마시 디드시에 거에 매봐 네 카가미시 도마요
2: 용아 용아
3: 라울리겐아 아자 왕라다 유빈 베디 트위브리사 강이스는 밀로가로 우주세자시
2: 유빈 스수레
3: 토강 솜부디 나르키 커지시미베 디디 미티 제시교디
2: 我反省给过这年的不是为人在你记得里面住宿的嘛不是那么是为人在你把土鸡骨切不切我也是那个玉瓶是个月你也这样子喂让给他的老王给反省了搞让我这家里这边不打你也不好死谢擦皮哦这个里哦前的陪伴机反省了没点过月的强为康熙一入
3: 多起米年前日，是，你脸上还有我多啊？用啊，你那么啥写个情况？让另俺们咋咋去？怎么咱们这那么啥去过的？哟，妈是，兄弟拿了给住许多。
2: 我们的人反省不了，给他解开一下，点点反省给你，来牛顿。
3: 跑步第一呢，大伙确定没多，咱俩也不停止。
2: 大家路无钱，啊，最低那么路，股东不给那路。

0: 코케 쳔부 요자리.
1: 제나 딜레 코케 쳔치. 녀로 와 쳔부 탕린시다.
0: 코케 드 쳔부 요데 덩스지기 쳔토미두.
1: 용아. 같이 드도.
0: 녀무 유베 미드즈 섭주 신미두. 키랑게 녀 추스 데 제셰스교로.
1: 디에리. 라추다 데투다 타르 거지. 제자 공무 매배 섬주도 되는 거 아시?
0: 공무 매배 섬주에?
1: 예, 스티원의 용어는 봤대나. 공사 수주 유럽 채야다. 타나 킹일 채야기 내주들이래라. 공개 예측 말이. 강인스나 공사 첨부로 봐. 미래를 연결해 줘시. 진타스니에디 폐기에 갑자오라. 덤지 치우시. 더다 가리인의 뒤주 채워 주는 가래 가로 말해.
0: 이내. 타제니에디젠다마르베
1: 디 공사 추주시다리 공사 첨부 도탑시다 라게싱마리 어리 못휘인다 공사 킹일시다한테 내려 가르도네 아지시다 무싱아 공사 첨부 진다마리 이내 가다 진다시라봐 내주마고지 니에세업싱기
0: 메
1: 삼루시도나.
0: 전에 랑게가 나를 봤다 인웨 무유베 미도즈 고르쇼다.
2: 만주 퇴바치류 콘타류 가서 퇴지러 지게 우라님도 자별 태샤 폐지 동소화 태자 지미 우라에 다우지 마주와 채비의 우메인 지게 우라 견수 통용유기리
3: 가리, 오메힌, 쿤주진다이 술세리에.
2: 디머시체는 쿤주 상황치 워리. 이내양은 쥐레로게 지게 우라 시게 태아기 퇴신 익지 통샤. 콩다 지다 제목 사장리도와.
4: 가리, 지. 지게 우라 총사기염루에.
2: 기신고추 보호지다도.
3: 보지베, 범근 젤가비이나. 로가지시. 아자 로체무 딘젤 가비치이나.
2: 정말사 아, 포마르샤. 포마르샤. 폐지 로 뒹게 심부유.
0: 다체도 무유베 깨비견고 되지. 포마 로 친주 다닝제보 가비엽자.
3: 왜? 견제 삼바. 공세 진다 침부 딘제 슈디. 렉도미 생부도 왜? 우메 힝게 공스 뉴비디. 겪고 가수 마시. 토무 중에. 디밍러. 냠제 쳄사.
2: 리리리 냠제 쳄사. 디케 치슈드 마리. 만주 도스더디. 지게 우울하다. 진다 친부디 수수수 소화게 되기. 진다 친부디 세일 카바실리 입다가 아카나르 아라동가시 지게 우울하니 샹안 대두 불러 춘주딘 되게 가바치야기 잘하던 뒤 뉴비기 만주 최바체너 불러 춘주 신이 하쇼며 조성비
3: 디자우시에스 신부도 범 간제시이니 돈이 진제지다 닌다르시 호화대도우세 제자, 미테스 카카체는 왜 막 부담고 계시? 그노 고시게 후유자, 펜주니 알아 겨 막 부르시. 제자, 제당 운이시는 수수수 소화 계제 되기시. 제자, 교육배 미소화디 왜 기부시다시? 왜? 더도 유배, 더도 유배 방수쇼다지. 지쇼라 가려다 카 제자, 샤망지사 아.
1: 가로다 카트에서 신규배.
3: 신규희, 네 겸르데니기 왕스치게 쇼자가는 아다 잼지에 가비스티샤 이년 아감메 제사 왕스신 가로다 카트에브시.
2: 란다바 잼지에 견사마도 아 왕스시다 님도 롭총하고 제시 신송해.
3: 네 신규희, 나 단들 루리 당부다 니베 보고면 네 단대 랭게디 롭총 치예시. 지저랑 치게를 랍자주 네 말베.
2: 장원의 지게 롭총 제가 죽으면 돼.
1: 예 지게를 랍자 죽지 매야 돼. 뭐라게 나다 하체지. 턴도슴 램톰무도스기. 다원나 지동을 뛰어들어봐. 뭐지 가려야지.
2: 장게 뛰게 제비. 센슈다 농주 매마세. 오므다 면보 마지. 디 장게 매지. 뛰는 교화단들이. 무심히도 뛰. 장게 류동 침부 시에비. 캐니님도 대제 교신 류친소. 뭐랑 코프침든 대마주. 직체는 란 랭게 비하기 차치 직교인주.
1: 원이 얘 그때 쳐오래. 지게 라브라시네 카체리. 지게 라브라머시네 카체리.
2: 지게 라브라치지에 카체리 사디. 랑섬 주 삼치리.
1: 뭐 랑섬 날에 다섯 부여리.
2: 원디 괜히 내 돈서 어디지? 랑섬아 지게 심비는 괜히 쓰던디 그리클리 매처리 삼마세. 요구 티제 셈부 요구리 삼거리. 예세나 디랑 수수수수 딩츠메자리.
1: 아니 편주 갑시다 유대. 딜레도니 파르르 로그메베 나오시오기.
2: 체나 수수수소 딜레락 체토고리. 지게 줘야디. 가로지야로 균형 마리. 보고모도 덤지그 치시즈 마리. 미겐사디니 쥐그 치시즈리. 네들 마 유체. 탁주식리. 인심지디 제 체오 마리. 저부친지 냐다 덤딜 냠도 용그리.
5: 게라게가저 톰루 숨겨 채우시 톰기샤 석교 마리 숨기
2: 리 석교 마리 큰 석교 마다 톰기 때마 손예 제비는 어군이 도블하게 심부다

0: jing anzu lo yeba zhu l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i ani nyongzo mune di kandiru dosi daga zhu
1: di shabsha zhu odi jik tsudash taro nani yong dwe
2: gyawo shushdu wala
1: nase
2: yangwo shushdu
1: chanuk lemba di tibu dwe
2: da di hongho ma shang wala
1: di lo yeba zhu lam ani kira liya kuya yi
2: nase nase
3: 한국인이나 티톱로 보여시다도 파과도 공부지 되다봐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아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지면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와
1: 다치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이 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인이 건달랑 사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가 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면 가신 이라 슈니 스슈 야힌 코메 콩부 탐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 기가 설라 총예 충교르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 당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근주 차롱 기 케제 당 뒤니 취급 체휴
7: 조단야부메바르 함 차지로 고르 야탄 굽주 거고 인라 고르 야 카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규인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비에 품이 뒤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드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0: 제베 저도인 제베 지금 얘도 니슈 저주래 로가 총결기 시름 저저바 저저주 젠도르티 지진 니슈 되는 년기 아주 죽죠와시 닌니게 젠도나 로가 총결기 시름 저저바 십주이 자제 레제 레서로 망소다 진지 사바다 미심 직도 지도베 리슈원 저저 제바시
1: 진도 텐데지나 슈제 소소의 섬진원의 사진에다 아 소소의 신바다 냠뉴 테바 로종 투바 창물로 아니 땅 시주 상고도 로중다 규자 망스 제제제 망조로마 아니 지금 로지 제약 심슈 있네 하장의 체부도
0: 다된 게 정도 나 계급기 지주 계의 소중다 표계의 소중이라 예유바다 전슈베 중화미의 직균 초배 도시 된조 체바 소기 전에 남들라 미디 로게 서유를 종조 제네 로주 송제 총제다 총습조 전다 켄텐 튜레 망조 경선소 태국 남토배 청주 남배 권배당 균도 링네 승무회 그것을 첨부터 유바시
2: 적리자를 주인아이나 미나사번데 튼소스 코나주이나 시림기 치 타니오기는 적리자수 약국 쉽지 손나소스 나나주 망조기기 계제토네 아니 망조를 없을게봐 하고 튼세다 다가는 시기니나 차탐보 약국 쉽지 손나소스
0: 젠더로 초부체제 계급기 지주계의 소중당 표계의 소중내 자가 앙당부터 변하자당 자가 앙니부터 변하니리 자가 앙손부터 변하니리 젠딤나 춘경아지 젠딤체유하시 젠딤 중배 시림 쪽제바 쯔자주의 총셉당 대규 롭자 켈레소소 섭규체네 땅기 리슝당 시주 쪽제체유인바시 계급 지주의 중 소중기 자가 앙당부터 변 장인기 다된 자가 토바티 구슈스 체디 렌지레 튼 야부 주바당 쳇지 조지기 렌게 야부 주주이 시송바시
2: 모네 차네기 조접 찰상기 추제 이내지 군주 조지기 지단기 갑조 이내지 텁시 이내지 텁지 초용 영원제 장제기다 폐게 침부치샤 렌이 이내 뉴슈 침부도 이래 진주 이내 구비 아니 딜레 마오 시림기 망초야 당기 시주 이내지 리비 슝루 이내지 안 딜레 마오 조지 지토기 심슈딘데 예
3: 지지니슈드니키공모참도총기히니즈베주튼조위리제공초촌니리리카기니즈베데무치웨리첸직주니투고니첩둔체규시 Simuwa Zhang Xiaolong ki gongcho yu nye zubi san ki ningdop tang, nye zuki ningdop, sowe ningdop je le se zhe che dupe, simgui chenpo tip chung si sumshi. Simuwa Liu Ling Tao yi gongcho le nye zubi nyam san kang li ngun bar che du ji sumshi. Leji ka ki nye zubi ti ling ka di to chup dun che xin, ma si chang mar chi le ki chu zhe me rong, le zhen zhe zhe le tuen wu chun xin, mi chang me tong me sim dun che, bie tup chi chu kang li ngun bar che yu shi. Chabdunba Hwa Junki, Lie Qingye Rengni Ki Nyamnyong Tha, Lie Gen Nang, Tuen Yu Hu Da Che Ne, Sowe Ningdop Yun Jin Che Gyun Yin Si Sung Shi. Chabdunba Sunam Nyan Zungki, Lu Ji Sim Ji Ki Lie Tuen Ka Yabu Zubdi, Chamdun Rengne Tha Yu Go Pi Ye Dong Chi, Lie Ki Bu Gyun Yin Si Sung Shi. Chabdunba Jamyang Zhe Si Ki, Ma U Bar Mu Tu Si Lim Tu Lie Ne Dien Sung Tha, Gen Chi Ka Yabu Zubgyun Yin Si Sung Shi. Gong Cho Shibu Li, Tong Me Sam Tu Ma Ji Bar, Tu Rab Sa Be Pyo Shir Gyu Ki Nye Zubi, Tuen Ji Yar Zun Tha, Gen Chi Cha Tu. Kuwe Sambe Nyumgyur, Kangli Ngungudula, Mirika Ki Puchu Chu, Chamdo Buta Kongbi Yongchi, Bebong Yarzun Chedi, Tingrab Zenki, Chamdo Saba, Nyamjun Chibi, Chusim Kangli Ngunguyupshi, Chamdo Chongki, Jikyab Socho, Lesu, Shepshu Dineki, Jurin Shunba, Fanji Changki, Lechin Chongki, Jikyab Socho Ki, Lesu Gwekho Mingne, Lesu, Lesho Rinne, Pusum Choksu Dangne, Tunji Betab Chibi, Nyamshu Chimba Chabu Chedi, Chamdo Chasha Ka, Pege Jochi,
0: 别军解决饮食松懈你对能去重建你们总给俺先说谢谢你给我们谢让军看不出来吧谢那不有些妥当松中看给谢谢出国的教育云人都马上把电说不教不差预备来对面的妥当谢谢说切的到你大多也不切切让军看不出来吧谢谢他们提你们总得给找别人经给黑人能的托马堂车马了妥当谢谢了说给我们卡巴的给我电妥当谢谢给来对面的给吧谢咱
4: 三个的人你 Sen de sarkin chong tin na ta ngu zuki nyar dawa nis dores ta ti na na ta da de de ste ti na ta cha ten na su putang ti zo na cha na yak po do ste ti da na par chang la ta hin na krang pi ti to ne ti ri tup za ri che ti na da or ti ni ma chen ne ki ta da tup chen ne se yon la ri ti ko ta ta ne ni ki chong ne tong yor ta nya bo la che do mar chang tong yi

0: 이런 즉시 이감니 표현유 전 하사 총기를 A직 숨고 즉시 이감 인식 다시 조정기 태된 카바르 렘베 투즈니 닌다르 기쇼베 추즈 고반니 공매 추즈 고바 바라인 당 중앙타 기시지급 강기 랑자타 다시 조정기 개념 시송 중앙 경감 고려 송접 다시 조정기 손에 토 표현유 전기 경감 고려 송접 탄 제외 이비 슈자르타 카바르 소 균니 태된 지리 다주 지균 이바타 다주 제공 수 마도베 이비 슈자르기 태된 내된카 딤빕 따라 산내기 다주 타주 제규로 대구 제규시
1: 야 민김비 너군 대부 매부다 너군 가봐 너 약속된 바 고나 고유코 로친이도 로스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 매니 추퇴시 교부 친비 당도 피타 친비 당기 튼세 친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매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너군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야미 고르타 너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길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3: 미글라 딱제체네 미그네기 니글레체 비징비미탕 태외정신기 미그네 중루수리면제 심주캉탕 잉통센제냠제기 미글라지제지비 지심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체제 미그네기네 되모요네 신토플라 Kengchungkyungu Jodnisi Bijing Bimintang Tiewei Rengxingki Mingnian Zhonglu Suri Menzei Ximju Kangki Nganzhi Sudabki Menju Chidab Sardu Deyujin Kielin Bangdian Jiongatang Mingtu Zangsi Mugyur Zegyu Purni Dongwa Wangza Nyamsu Jieyu Kiesi Kiran Ming Ribzhi Chibatang Ming Seba Mintongwa Mingju Tuenba Ming Gamba Sogi Nantun Yuzi Bijing Bimintang Tiewei Rengxingki Mingnian Zhonglu Suri Menzei Ximju Kangla Piptang Ngoyola Kabartang Tsongkang Nang Lipkien Gyokong Zhongabju Rimi Dagjetang Rimi Nyamlin Nangshokbe Guni Pibar Gesushu Sane Hasa Chonggi Linggor Shalam Pahuo Chongchonggi Nindram Luzhi Kabar Lego Yehuji Chu Chi Nganga Ngani Chu Jik Dunsum Yehu Gugu Dunga Ni Chu
4: Hoya, Senge Linggor Dagjin Hanggu Dinyen Lo Chuzi Kondwa Desinda 다른 한국에 나랑 좀 싸움도 하대. 얘 티를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도 직신다. 대. 별 체념도 하대. 얘 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직신다. 그때 난 저의 한국에 진짜.
5: 다야 자가 기사.
6: 자들에 돌도 주게.
5: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지스단다.
7: 你那个就是做呢，人中的面子人，前张家里捐钱面多啦。
5: 张大姑，也不是吃鱼。叔叔这门牛的店家韩立芳排骨单的这个话嘞，都是刚不久张姐婆婆单，叔叔这门牛呢，就是地里林子去婆婆单，俺的叔叔单呢，吃也不是零给。这要我吃啥啥，都是要做苦啥了。你让了排骨单呀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单，吃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单。
2: 南部人呀，南部帮不，也不是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人数，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去，给克布洛车开去，韩立方从康。
8: 现在面这个比喻也多，比猪这也不吃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爱哄我的，花不起不送账，刚把那几个汤，刚被说的证明那照顾，很巧多啊。

0: 어서 또 가야래.
1: 야구도 야구도. 디제 데라. 야구도.
0: 닝 좀 도와.
1: 제마 옛날에 양스페셜 아.
2: 양년 날이샤. 나부터 이제 옛날 같이 가요 봐.
0: 도라 다 잘하라. 류주한 거 제가 옆이.
1: 前女友啊，忙死！来忙死啊，呀！然对的，陆明要跟这么多。也是阿家王老爷，烦心了，我这些被赶着的，咔咔切擦被骂死，不过是他这一度，苏姑娘秘籍的擦除，我呢，跑不能休息。听我念，同牛预备阿家王老的呗。
3: 姐子，放心，俺们这趟车子给你追不的是路子，阿家王老心里疼不？俺哥不这的偏要逃的。
1: 钱咋个钱？哥这钱都意思碎碎多。让哥车里面呢，停车歇会一下噻。让给你阿家王老爷当解释，压了走一遍。让给阿妈来回去请一遍啊。
2: 我扎起另一边，
1: 阿姆拉，听这马瑞，看他开着光那个月，
2: 我呢，坐在起我身边，
1: 我呢，
2: 我呢赢。

0: 수레.
1: 랑아게 셰베.
0: 미신다도게.
1: 랑게 스도. 미니레메드 워싱메드도 치스도.
0: 딜롱라베게지레.
1: 랑롱라베게지 망라. 전랑게 레로츠드라 랑팅우가로 양미도 스도.
0: 롱라베게지 셰비마. 디랑제야이. 디간라 랑그 민규상 유페마죠.

0: 야매 나 추동야지 가다 포디 노트케 쇼요 말이
1: 문내리 미스녀디 외버롱디야요 말이 야자
0: 제가 롱시 말봐
1: 장아 롱란데요 말베
0: 대문에 라라 눈주하고 대면도 대사니 34답이 디레 치예라다 주인 나무네 알레 차고 잔뜻이부도 대문에 로데 미도세야디 문에 전에 롱라베 기스드르메 이네라라 기치야 마쇼 디네 노샤 응이 파라 그뒤니 장게 나 30 망치리
1: 디제 마리 나 로침 부손자 네 삼대 망치기 문에 란츠도 디나 많이 가요 주요리
0: 나도 우체 토마죠 장님도 대두 깁시라도 마세라가 심대 셉드 깁시리 녜추추디 장양자제 대고 치요리
1: 前那个年年 偏吃, 狗血切茶几, 怕那的摇月不行呢, 阿兰你, 叔叔那对面咋? 老不是大姐抢的。
0: 阿张张, 所以你阿连那团年送咋, 让阿孙大学姐, 土对面不得抢出对面头。
1: 对这可吧, 看那的我给你全部的, 看天奶奶, 我你偏吃赶紧洗个的。
0: 前呢, 你也接近部队连接, 卡巴吉的领养切, 卡拉萨和休斯队, 两个用过了吧?
1: 让几个老陆军去那中间买的呗, 各部队队, 你也让大总队是那让用途买的吧?
0: 他的主要人要买的, 杨梅呢, 生就了卡拉斯当这是呗? 杨梅呢, 哪儿着, 提下你的车技, 苏当枪兵, 要下面写么算?
2: 做几把，卡拉当几的，卡拉当几的，奥林给下钱不？哦，俺家是留着几十个人，奥林给下钱不？哦，光吃雪的，俺还是借卡拉当过来。阿姐，让俺搞些账，俺做卡拉当过去，同侬俺做米店过着不？
3: 搞着哎，做嘞。
2: 做几把十个月，可是俺做些当差钱，老给俺那个几个月拉些的。
3: 对的，哥子娘俺成都过节，给这些就是什么了啊？
2: 这几年有人呗，卡拉倒是，过节没听这大会的。昨天别，他们也搞着急，这是不送咋？咱妈先有的，你咱妈连接下注意。
3: 喂，叫谁送啊？得叫谁是呗？过年我先接到，可先注意。
2: 警察的，
3: 我想退休要买呗。
2: 啥来不是呗？
0: 卡罗这帮我想退休卡罗过些，卡罗真的怎么样给米给还过些发生过什么？
1: 谈到公司没场面，我卡罗又不闲暇，今年里那个我卡拉当不是。
0: 哼，接近过年两节没多，卡巴就没领过多，我特别卡罗了啊，米的养家这个月是呢跟着吃过来。
1: 让三大爷忙着去。
4: 我那让三爷看着。
1: 去给了陆军去个中年送葬，俺也就是去，终于是六百元不离。
4: 你让你谢我，俺过这七百学，就三个民生公务员。
1: 现在俺做公司没两年团班学，俺也就是六百元不离。
0: 就三个民生公务员，你等上不当当新官嘛？
1: 呀！
4: 从小给来老师打几千下，你就只能从三当到四。
1: 卡的。
3: 天黑了，爹让土地听着可偏去了。
5: 哼，让你们这手中的呢，可偏去。
3: 嗯，管他个啦，谁去吧。
5: 哼，咱就去喝酒多。
3: 走，你看那啥个吃？嗯，他们这些还吃鱼，还是三年正事，俺真就羡慕慌。

0: 袁鹤郎，咱们打菜呗。
1: 让点下去。
0: 莫这干些用品，一个点菜不干，咱们再连根都要吃三斤，千三点古代皮。
1: 哦，露珠菜妹妹，一个年代味，年头的人可都能接受。用嘛是？
0: 用嘛是？哎。
1: 让元素搞不用嘛是呗？元素谈到搞到大，开点啥事嘞？让个搞不接受，给咱你三不许多，给那个给咱你们都收的，嗯。야매너니랑갑치야기쥐라들어치가근데도
0: 디디랑게가롱마셰지가치가나탄데윤송르갑미나잘갑히
1: 하디디마시나자데여다녜루줄갑치시마시야매너로니구디디랑랍팅으로녜삼다쇼
0: 탄도로니구에
1: 로니문에채너교체주리
0: 쟤는러니디나러랑게미스나다가로등말봐
1: 디디인거죠가로직으로봐
0: 랑게가갸갸치위배라수다등에드고르봐
1: 가르수다등에드고르스
0: 코츠라인지모유왕초쇼유빈젤가비허리스기니에쟤는니에남보오즈유도니비딘쟤미我那阿姨王叔叔名字贵德子其实吧
1: 哦马上马上你提着行面我今天是让路住着我你那把我下地马上抓我这个东西我搞到这样有马上
0: 让给人打我拉站一边给日边
1: 就先坐我这里
0: 又行나조희
1: 디레교수랍다로교가사람만좋아고즈메
0: 쟤안가로시지그조개파디리에
2: 팀으로가로지
0: 쟤안고사고에들러왜저지그유에
2: 看他看不看其他事。
0: 车站阿克新去做公司住的，让给阿约的我吧。
2: 你谈恋爱多少米多？
0: 脸色的挺真实的，让给都是那个老大，没心不是。
2: 马瑞，莫让没听这马瑞，你冤枉冤，没想到了，搞不叫我听这新马瑞。
0: 这个多，也该是拿钱多啊。现在岁岁有行出手了一起打。不叫我了，心虚了一段。开始没人给买好钱，开脸没能。年三八，过年给差不多三节，穿的是大过三不节。三不脱不起身吧，让他的新年日。你们几人给几点地干了？没给别瞧是啥月平个哩？
2: 有嘛哩？俺年瞧没上。
0: 现在人开始我这么多，出啥不起年呗？
2: 出啥不起我穷。
0: 三不难呗。肯定是惹不起啊！米索尼，路途应该干扰有的，让给彤彤安心对不？惹起个住个。
2: 阿什梅，我惹不起他。
0: 我惹不起他是？呵呵，惹不起的偏就是他。你让路惹不起伊呢？让给我惹不起个。
2: 영아편수로보채도근데도
0: 청직수
2: 영아제나사랑을쉬다제생문숨세미치야매비는그저스라합쳐오래
0: 양러롭종치세미부쉬어말베유교지엔디그저스로하치네랑게드레치초그저스치네파다가치규리
2: 哦，俺嘞，
0: 姓宋的。嗯，然而呢，新年没了肉，吃也得咸不炸。
3: 哎，才养四年的人呢，生就累不得啊，别的人过不到年的时。
4: 你给当亲姑？
5: 有事，给当妈的，到年就。
4: 워리 홍고레소 옐로민다 양카르시바
3: 아 저기야 제라 뉴피 아 초루 제라 샹발라 자예딘데 카부유자 색스 망잔의 수고 뉴시
4: 테라라 디군도여나 크르투시다 다리 님도 시제 한난가 뇨르차로리
3: 제라 지님도 뉴피는 곰숨길락스케 요시 머시네 나 좀 이따 가리죠 와시 밀어 뉴시고 예딘데
4: 얘 가져와
5: 뜨다 보모 장계 봐봐 계속 잠구시야 그러다 뒤에 장계 이제 왜 계속 돼서 아자 왕라를 계속 시야 말아봐
4: 얘 계속 시야 하시고 그래
3: 前头 장계 차토 한게 미디 수능시 가로시 레제 은이 뒤로 뒤에 채도 말아봐
4: 근데 제제 하시고 그래 나 저런 공매 봐
3: 前头 캐스 로민 수술이 하고 오면 되고
4: 캐시네 타 제비인
3: 오네 쟤는 기라니 근처에 실을 냈어
4: 아무라
3: 가리 아무라스 다게스 지마요 지마요 야매는 이고 자기 루미 나를 칼라서 가게도 가다 보고 뒤치 주고시 님도 칼라스에는 다가시마
5: 아 이게 당고 말이 이제 니가 로지 조리 가로니 님도 데려주오리 나도 겐고 좀 사게 나니 가져오래니
3: 爹找不着，我是你烦心给苏某可把给这些事情情
4: 况。阿姆拉，
3: 卡提阿姆拉斯，我打个电话。
4: 团大军军在这边去了送呢，看咋是多。
3: 爹卡里有谁？我谈的拉姆萨让给苏某可把给我注意。
4: 啊，我可无心不接，刚落实过三句，可让给家长不转呐。等这面苍面心呢，我咋吧？
3: 我咋也？刚落实过还是我才有这。
4: 가로 즉 방어 차요 말이 이내 가로 유바 레스지 게 말어봐
3: 가로 유바 스지면 상상세 되는 시르베 년의 격지 시에 빙야르 직시에 세바 하여시
4: 년 신에 혈안경아 솜라 날마다야 가리메 신수 나 상상세 대장 기랑 오서워지 상상세 대는 오차야 가로제 딜레 기랑 범모 미고 슬름는 오차야 된다 진기리
5: 고메 고
4: 来生面
5: 哟范心范
4: 我的阿姆拉卡嘴给不赢
6: 爹爹让你追你谁谁爹爹让给你不赢
4: 可咱嘴长下去的你也搞了这些最大我三句光给家长表彰这些病气留下
6: 上个经过给制作之外的增加强势的
3: 给我提出头部的给谢谢的不住给个肉这些大强子给别过去让阿姆拉们新年地图的穷用嘛是他的新年工作谢谢穷不是
6: 让矿大姐给这儿去去切咋没事
7: 让阿姆拉看嘛我听见的嘛是喂都得过摸了的嘛是拿了婆婆家呢是你过来他们唱面心的
4: 你要带他们三个人矿给他了你要是告诉蒙古去送吧你要拿我穷
6: 啊是米萨的苍木剑我学着吧罗连的这是
7: 等你你阿姆拉日下咋还提过这他路谁不用给送给你也免看太随便呢人我说不说恰恰
6: 何凡心让给三木通不起去随随所所接吃的
3: 让阿姆拉给乌苏给这你这个等女一边有嘛是吧光给让阿姆当爷的让米秋明给提出等住给有生不有事
6: 阿姆拉也让给人贵生不送给钱嘛是从而达到能够有事
3: 等多让给送给啥钱光给让了孙娜能那么多
4: 岁岁那情人
6: 你会给我去规定的那年
3: 给我提示途径作为这个金砖民主协议的梦西给人民的给钱学的偏最多钱的事
6: 不住了个肉一杯强子给不是呗不就还是你谁有不还是有谁强子给不就不给不是呗不来不是还是给吧
3: 给人民的那了金山你没给谁

0: 마시 니직 디체비
1: 카다 니 크르스체네 키니 삼다야 망적이 군이 되균이 잡어 여지 니 군이 가로 임베 너큰 뭐죠
0: 샹케시에 바균 제도 군이 더 챙기로 청송자 저와 야고 예비대 균대시시 체사니 러허르 테가케시
2: 랑게 단디게시 바샤샤네 간이 소리
0: 기흐라 야고 바히
3: 哪里有我去

0: 그래도 점심부터 구해. 가리 점심.
1: 다른.
0: 喂，何凡新，管理所。哎，米贵点不咱们都。啊，哦，这这这，用啊，啊，你也是委屈，贵点的。没道理是。嘿嘿，得得得得。哦，阿三。
2: 呀，月月，
3: 这路明让叶晨随队员阿杜月英。
0: 阿嘞，嘿，嘿。
2: 路明，你也吃饱，让马清姐月月带给你休息的。
0: 用年以呢，俺来不在马前边。

0: 너도 미치야지.
1: 예살시에는 나 요르주르베. 니다르시 갑치 세미유스. 저부유는 미르와 제통치제 안 미디다.
0: 뭐네유. 맛에 뒤토주. 더 좀 뒤서비.
1: 어찌. 급 계교라. 딩외르와 같이 제니 제모도 봐. 나 립다. 제토부베. 나 군디에 짜시비시르도 와. 대수다. 예라시오. 다들 남사. 가바마 뜻. 겨우 가바 길지. 첩시게도. 범우 자시하고 시게도다. 직체는 너니 이쪽도 갑시.
0: 아자. 녀시에 봤뉴다.
1: 녀시가 휴. 나 주도 찾아샤스 고시. 나 탑시 가려요시. 밤은 이분의 요마시. 아자다. 아무 게 매봐. 예라를 주도 봤지나. 고단이 괜히 름날래 가시셨다는 기.
0: 잠시만. 아자. 공주 대도가.
1: 어씨, 도스터 뒤에 범은 쌤 사무실이시야.
0: 레스, 소수시다.
2: 다시.
1: 로미, 랑게 제수욕도 왜 범은 뒤 랑게 아차 교계 소묘나 이중무시 月月사 月月 인지기에 금리 롭중치제 롤리조시 지마저와 망스시시 편지다 도시우시.
0: 군유유 롭중 야구 열사
1: 군유유스는 갈스시에 랑게 제수욕도 왜 아차스캡도 랑게 月月 방파덤 뉴욕다 락분이 루흑스다 민두
2: 문현아 예배 지시야
1: 급디디자 로니 숨네 요마시 코바니 시시 라지쇼게 가시라 요르다
0: 리 니 마고 바바다 뉴유 어 수리체 징징체 더더 샤오거체 쇼라나라 진주 마고 다 고마고 소사 예부스 니디치도 니 부고 다로치
1: 시시시 이니 급디디 月月上게 마치무차스나 주저로미게 남아도 이스르다
2: 주로밍 차켄이 어디에러 가보치 니지다 빠지제대 유기리
0: 다 그래 샤네 누부도 반지제대 역시 세상에 디나네 약쇼시다미
2: 주로밍 가로 유자
1: 어 루미 어
0: 오늘 급히 주라 들다다 대용그리 계란일 도우리
1: 시 그뒤에 진짜 시시 月月 라켓이고 유배 한더미 카세게 아자게 찬스게 없어 우주겹자 주니 창부터 있는 욕시
0: 아자 아자 총주 이 맛있는 욕쇼 얘가 로디 인제보다 샹구유 디카르사오 공연하기 쓰리다 차리 말로도 야구 여자라 바티브시 두시 아자 난유에다 제시해줘야 얘 클라스 와시고 인구 클라 다가서시
2: 조로민, 네 럭창한 연구
0: 육쇼, 랑고 조르바 칼라서 신기배
2: 나인 제대로 수수 칼라서 오리 나는 수야 제 상신기유
1: 나 여여게 수유배 칼라서 뉴미 티리 직수는 그제도
2: 베스
1: 님도 주시
0: 라고 예배 소화, 유미 소화
1: 예게 수시두, 랑도도 아미 조고나리 역시 와다 제수시가지
0: 내 인간에 근처 시야구매 신기배
2: 응, 뒤에 갈사 돼, 아.
0: 뭐네?
2: 진짜 쳐사하러.
0: 가비 왜?
2: 가비 유.
0: 얘 바래시네, 같이 오고. 녀석, 녀석.
2: 시더.
0: 녀석 알았어.
2: 让 아자 총총 집에.
0: 네, 아자 총총 집. 얘야.
2: 자给做了就没吃钱俺我出去一次他的病假也打了把灯了的话两个眼睛落不下培训比你用耳的你可真是落不巧人俺让干着银鬼钱我这边干着银鬼钱没事的你也干着是吧啊是是是是啊俺不知道嘛钱啊没事钱呢他得听他吐你那什么这把钱你还是要要要给我听这也听他吐这边听这够了没事钱什么有的得不着的俺们老师在吐一会儿的
1: 我乐乐这东西，乐乐这的。啊，我乌斯达主义。俺不知道这把西达，我。下面呢，让给你，搞了一块钱的，拿了我不拆钱，就这的。嗯，让钱打的，你也过钱不送。
0: 哥打对就是，让给能打有嘛的，拿对的，拿对的钱，能打有嘛的，能打有嘛的，我。
1: 路边，他多呀，就买用不起，让俺找雷斯回。
0: 哦，雷斯。 아자 니 워 쥐쇼 디 니가 로 허판신지 디 니 아자 예차위리
3: 아자 라카무사 니 키라 대여비시에 무지오 체자 락다케 뉴메
1: 락다스타 체체 정마시 더다
0: 아
2: 참아메 디그르베
0: 디그리 디그리 야즈 디두여지 저라기 중무르다 여여 장애 공조르바 레그쇼마지 예스교
2: 계신 말이 클라스 교류봐 돈도 세지 유 하는 클라스 아주 유
0: 야주아
1: 그치 라마 도시 도다 도시

0: 그리 그리 지규리 아쌤 벽도 내 차는 용마다
1: 오리 장 참겹샤스도 디 클래스에 산 매상 오리 디 디 장매 고바유 녀링가 친구
0: 녀링 소소시
2: 얘 가발레샤 못 튀다 못 튀다

0: 아자 용구자 마셔
1: 닌가 고비
0: 돈도 연님이도 지제 미사지지
2: 추수 제거 고도 더 너만 요노 은이 저도
3: 아로 너니 카바스 베트 로소시 아로
4: 小柯, 小柯, 马叔大, 让马叔大, 令爷切把女的。 让,
2: 马叔大。
4: 孟西, 让我一边能, 爱切不读给。
2: 你切都切不读不过。 我女婿擦皮吧，过几年嘛，天是呢。我女婿嘛，你干你谁？

0: 我当前韩国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人呢，湖南人生不干不用不嘛子，不过年关又不能行，什么时候用不到啊？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外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竹康堂，银铜现在酿制起，明了季节级别，节性气候比较严，明了大姐前子，明年一年团外呢，先突破了坑穷给我们着迷死。 毕竟避免堂，铁外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竹康去，俺这苏的给面具起的三十多元钱，开连帮店卷个堂，米兔脏西，木橘子鱼，普洱冻哇，王子酿出鲫鱼，开水开了米热水七八汤，米三八米汤哇，米就团吧，米干不少给年团月子。毕竟避免堂，铁外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竹康了撇汤，我要了卡巴汤。 从卡南那边给观众们就人民大街堂，人民娘们两小辈，过年皮包各所学，三年他是从给邻国的小人爬过从中给人长，陆地卡巴，两个也估计，初期俺啊俺年初，几顿松也过过过，对于俺年初。
1: 哎呀，陈姐，邻国大街巷口的人老住着很多，得行的。 다른 한국어디 나랑도 싸움을 도와대 얘 티에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에 직신다 대 별을 제냐면 도와대 대 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대 직신다
2: 도와대 난 좋아해 한국어디 진짜
3: 야 민기비 너 공대 보 미안하다 너 공 가봐 너 주 양수 된 봐 고나 고유콜 로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비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랑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人心기 야메니라 팽부유
5: 有人用了小学月饼，小学比起了，给人用。卡巴昂扎，来我也估计，初松姑姑，古初松三年，那是娘亲们富康面康去，年头不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是卤木菜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菜葱康，老个葱叶年头去，滚不冷，老个卤葱糖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菜葱康。

0: 같이 오래 했으나 응가 당부 다 응가 나보 락다 지지에 너나 너 팔라 락빈이 이 양타 꿀봐 편수에 대니 신다라 다시 오면 휴
1: 다왜 얘 심취에서 이야기 시에드던 거이
0: 심띵이 다오시다
2: 사진 망세 중아
0: 지켜 위해라 응가 당부 힘기 마시다
2: 랑로 펑고 차스
0: 俺的行不行情姐呢恩哥他们素颖吧
3: 我还没点大啊
0: 姐姐都走不见学党你大
3: 你大你大啊姐他家气大姐我操马
0: 上你干他你大
3: 你大姐老公的行大姐老公的行这学党多行大姐东西
4: 키키나이키라지통지잠자유시치나이지통라헤니땡

0: 你看这个戏，看这个戏，看这个戏。让点子说说。我看到现在是，你看这个戏不听，他不听，那看这个戏。嗯，有请。
1: 심어도 야면 은차교
2: 유셔 룸차러 좋아 떠셔 나를 사야 이베
1: 경험은 이 암락수입에 심어야지 서게
2: 서게 히

0: Tiri nganzu lo yeba dhru hamdi ani lemba k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i ani nyongzo mune di kandere dhosi daga dhru.
1: Ti shabsha ji odi jik tsudish dago nani nandige?
2: Gyo shushdu wala.
1: Nase?
2: Yangu shushdu.
1: Chino lemba di tibu dhwe?
2: Da di hao hama shumala.
1: Ti lo yeba dhru ham ani kira liya piya yi.
2: Nase nase.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하고도 공부지 되자마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간
1: 다스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이 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6: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비에 품이 대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 낭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 지가와 탕 쳔미로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쇼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티 켄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지 알싱비에 품이 대통
7: 지도 카바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0: 디링한 줄 로게바 주 함디 아니 레바 까제 지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녀조 모네데 컨데르도 다가죠
1: 데 샤샤지 어디 직츠도 따로 나는 건데
2: 데 오슈슈도 알아
1: 나세
2: 양우 슈슈도
1: 진짜 레바데 티부도 왜
2: 다디 하고만 살아
1: 디 로게바 주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하고도 공부지 되자마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간
1: 다스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이 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6: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비에 품이 대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 낭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 지가와 탕 쳔미로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종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티 켄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지 알싱비에 품이 대통
7: 지도 카바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8: 야미 김베 너콩 디부 메바타 너콩 카바 너추 약스데 바 고나 고유코 럽칭니드 로스틱틴 제마도 바소기 야메 니츠 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시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두블라 민추기 규림나 캅캬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7: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당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9: 미글라 딱제 제네 밍네기 녜가 레체 비징 비미탕 태외 정신기 밍네 중루 수리 면제 심주 캉탕 잉통 첸제 냠제기 밍라 지제 지비 지심 치고 비규인 밍라 딱제 제제 밍네기 내 뒤모에 신토블라 큰충 경우 로니시 비징 비민탕 태외 정신기 밍네 중루 수리 면제 심주 캉기 안제 수덕기 면주 치도 사르도 되유진 계련 방딩 주영아 탕 미도 장세 무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Kesi kiran mik zhebzhi qibatang, mi sebo mi tongwa, mik ju tuanba, mik gamba sogi nian tuan yuzi. Bijin bi min tang, tiawai rengxin ki, ming nian zhonglu suri menzai ximchu kang la piptang, ngoyo la kabar tang, congkang nang lepkin ki gongzhu ngabzhu, rimi dakje tang, rimi nyamlin nang xiaobie, guni pibar gosu xiu, sanye, hasa chonggi linggor xialam, pahuo congchonggi nindram. Luzhi kabar, lego ye guji, chu ji nga nga nga ny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n nga nyi chu.
10: 人中看前面东家七岁一所家提子俺们自己清醒他的过年呢是什么天呢西北美罗格里前八在点别所家写不得写

singam dembe soja tidala ya nyam ngawe tyurim si chenyo ye teya jiru chedong ge chuji ri ji lo ne song nya jen hu jin ya da ngap zam si zen she ki soja che ye longo chul ha ge ri nya jen ti da mi ri ki mar sui chap jen che si te gi cha ra gi gap kha ji ge su ge to nya jen ti da mar sui che be le wa ngar si yong si ye 야젠티다키 전종 쿠르요낭 미지라 뇌츠동게 메야 소냐르 체베 야젠티다키 메라 뇌츠동게 야젠티니 정종 하장 좀베 표조의 체지 대저 이내야 소규 카지도 야젠티다키 규버동세 컨즈의 세야 니르시 체문도 조시게 마세야 소로 바조 테바타 차와다네 야소와 소지야 야젠 티즈 촌에나 이거 소식. 이내야 마저리와 중장 통토가 되니 최소 약차의 소자 디다나 송겹 자지 점린 사조 가게 미츠에 송겹기 도시 배고 잡이에. 제제라 가시 김장게 저와 조교로 도난 서베 갸즈 소자 디다니 세 코레 외네 죄나 개가 하장 기침 없이 미직 촌에 제시엔베 감사 상면 토네 소자 드리기 소년 토기게 나 세타 방타 메도 돈으로서 가네야 소자 디 게트 돈신바 토기게 부진 드리기 미직이 촌에라 개딩 규니바 퇴시게 건저의 교제나 구미 치도 마부디 부진 테니 장노 부시 张老板，你三块来托，让我同桌几个同事让你怎么做点钱的？不然的，三块来托的金额太大了，少交了钱的。求助几个年纪了，没到这年龄大了，少交了钱多的。怎么样了？张老板是青年还是老的？或者你刚刚买了用的单位出资钱？空没吃席下来，对面就在南张老表，听着好像是被娘们给抓住了。车主前边张老表就坐你，张不用去挽救了七八趟。张老表怎么来了转边，眼转不行。就坐这个南张不用他来张，破张这个出不进，破张个两个呢，张不用他就别去就第一行，来张去。整住了三千八的他长上了松掉七八块买到去再去他四十多年前的事就算能给这么长马的让咱就为联系约定长回来呀两个月铁干净不腻光光当就的事长老表娘们的女吧还想去三不约定七成九成的女吧他家界百分给人多了点点给咱去的况且张三给店家他跌宕勇气别人吃不起不信天呢各界去来困难的尊敬咱明白了体会家他们这个心是张三了年个车个况且人工安排过去的张老表出个皮送你了特别女子当土地你那样换作狗送几个马到村子里陪去东北张老表合租对象七成去就东北你的东北天在了店里提来马尾被张马给当地对面了送给

간사라 포류 지신비 소자티 미리기 손에나 개간 시도는지 간주의 숨지 직잠기 세리니 부생티의 끝이네 중시 콜로용기 가족국 유경외 타 가족들이 되네 로도니 장노부르 때문에 시주로 지기게 이내야 다제 장노비 장보로 진용도 조심해 대기 차라 신뢰 다르게 제바티 신나게 매도 직 진용도 조심해 장노비 손에나 코웨 그리고 균제 매바라 총도 조심해

0: 교화 대다기 장노비 세리타 장창 대신 기베라 쇼겐 대피 캐디 보신 대리라 송접 자교로 낭조 마체체 아주 흉어 서베 전민티 매바 휴주시 슬링키 자단포 교대 체계기 칠레지기 소자 지부티 소대 지신데
1: 관저 냠도 세츠와타
0: 냠도 장기 사고나 송접 지신 도쇼 체외 소자 디다기 생계 교조 출신이 지차라 zemlin tengi dangmen sengi tsangma filing tu chode chi xin ye. Poseng ta mo zen ni, shiki yangbe tangshong ki zersun ki se chugin xin xin. Sengi lupio ji zhe la, jie ge gyadang gu juzang sim xin. Teni se kore togi su zhe che wa, ang yi bar lebe chile rigi soja yin ma se. Kyudo chi gen ki, 칠레지기 소자 지부티시 생계 교수는 생계 순주장 여지 모센타 척규 미지비 포센지캄 딜레마와 뒤에 관저의 랭겐이 생계 사고나 순격 제안에 젠수와 칠베 떨리듯이 생규난이 공시에니 모센타 생도 인식 모센기 교조난 개진기 내법수 관제 생조 소정 제바다 냠도 은야치 교도 제바티 생계초로 대단한 대자 대송도

소박이 류기 체구를 대네 제지 체구 유에티 주마 더바트가 추가를 태바소니 관저의 체구이기 제지 체도 피치 관저의 체도 피달라 대네 네고르기 초바 시엔초로 년도동 비유 초박이 튀는 난도야 네법 토메 유에티 초카직이 초바 아마 초월 속내 초바입니다. 얘네야 초바가 휴망치외는 초바 표 고수치기에 나르마즈엔베 초바 포망타직이야 냠도 뒤에 포생키 표시 출이 세 코레 사조 강사네 부진디저 시기 수년 토지에 세 낭카 장르토 야나 루이스베 지식 워소스 부진 테레기 큐존이 장기 비저바시 테다기 숙제 총이야 돕쇼라 제데미 테니 총마시 롱어 통조르지에 타 사야 실하자 미로 예낭 총원이 레드 데뷔 초괴 낭 초대 지시 총매 효조의 낭 총원 장매 미세기 리버 퇴시 반제 냠도 세리 최도 제네 효조자기 조교로 흉내 겹시게 레죽 총매 세리 최도타 초장라 젠즈웨 뉴즈미도 와라 송겹 제바타 사도 제베 총마니 창근낭도 초대타 제구베와 마세 총매 제용라 따도타 공아라 제경기 링겐 주기예 총매 제용기 미세기 링겐 시 주기예 바니 공아 균체 매바라 다네 효소자기 동구임시 총무니 지금 서비 지소 전신기 소배낭 소대책이기에 직대도 레베 닌티네송 총무 창매 효조낭 개가 하장체업에 뉴버티시기에 점리용라 총매직 치직장 유해진 콘소 창마 지소 전신기 효조낭 소대책이기에 총매 더내배 내법람루기 총무라 삼조례 대배 립축충기에 동지 제발하시나 다제 세 고래 토기 총매 창고로니 땀 체부니 잠 습기에

세몬기 디레 토라 지나 용에 컨제 도주카지 고 도기게 이내야 도주 참마 고 도기메 세모 망체외 고 싸워도 좋네 로지 직진기 세리 되기게 주 세리민 젠기 세리 최후의 구급통신

주의 소지 없지? 세모야, 송예래 달기네. 탄주 소다위, 년가 도없이. 세모지기 주의티에라 카대 쪼토기네. 이내야, 세모티리기 균토 냠토 먹덥치기네. 주의 세림이 젠기, 정이 마르제 채우기에 세모 줄라고 타고르기라 시도토기네.

관세 장기 지조나 제경 첨부 책임입니다. 하루의 기술 첨부 대기. 관조니 미리 단연규 체스의 소자기. 로딘 리기 소자시. 로딘 리기 소자니 세 고래토 롱어 칭가동점 초대 체계. 소자티다 세 고래 링칭에 토 초대 체계 예배. 나세타 자타 야나 치란소 참마니 소자티리 토규게. 로딘 리기 소자 망치와니 자신이 생기 소자 인야 카지 자젠타 샤세라 페규르 초이게. 로딘 리기 소자 망치와 치소저 신기 교제난 초대 체계. 펜저와라 튠지기 제제 섬어 유바마세 젠저타 괴레야 대현

0: tiring anzu lo yeba dru lamdi ani lemba ga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i nyongzo mune di kandere dosi daga dro
1: te shabsha ju ode chik tsuda shtaro nani yandere
2: yawo shushtu wala
1: nase
2: yawo shushtu
1: chanda lemba di tiku duwe
2: ta di hao ma shumala
1: di lo yeba dru lam ani kira liya kuya ini
2: nase nase
3: 한국디나 티톱로 보여시다도 하고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체가 틱스들레 부야 얘기나.
3: 그래서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Jidu khabar, lewar ye guji, chu-chu jik chu, chu-chu jik.
6: Yamin kimbe nukhung tibu mebta, gona guyukur soge, yamin ni chuntun si gyobu qingpi tang du pipta.
7: Qingpi tang ni, nanye di tang ki qile shibshu dine si yin la, geyung ki gyuji congda si gyang yin. Penjong su lo ju yen ki congkang yinbe che yinbe, tolu debu yi qi nang cho. 青皮汤给吞起青皮露泥给个皮青蛙拉鸡鱼鳖也没拿出去洗洗自行起凝聚燃料猪鳖面具体苏普尔能熟汤小卷抗压没被脱捏故你给能空上土我吞给冷油特朗给面具能空给早晚给捏捏捏切洗土了面具给鱼肉囊可别没归了能空了新皮就没归汤能空了下去养起没归呗 爹行江别过年, 年年才洗土, 千日堂吞别过年, 能空了脏着切的, 你不堂年

0: 为不利给丢弃银币，不利这个汤，村民落吧。家前汤配件扛起刚度群众，脸不圆啦。南岭能推汤起了强强铁腿群起，还将参不圆。落叶爬出几儿新别扑面对通，
1: 这都可办，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
0: 空气看不清楚天呢，同面感心硬啦，小妹虽小家硬。可没看不汤不贴，下不着空得了，冷草稳当热都吃。看这看不顺眼，自动给干草了求眼，穷丢了苏娃雪。太弟兄七百两三百年，七百刚不擦龙原为企图，新酒汤三百千百银币，七百更瑞擦龙给开酒汤对联，取贵千余。这当也不明白，要上企图。太弟兄七百两天年，养心洗我汤，冷天点小气味。恐怖球队典型级别，从哪些用意？出个错，恐怖部队汤，从哪级别个？钢板超用意，地脚切土，铁球含着银币，含着其他别级别生产面。泰迪熊去那么去岂不用？出进级别推进了，岂不错？推进这个用我汤，地汤昂擦龙用味，面对秀。他们恰起了锅儿，加汤锅就过过瘾了。锅儿加看暖热气，他们恰起牛奶，恰起不有瘾。
2: 자가 기사
3: 자들레 돌도 주게
2: 자가 디스스케바 케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 쪼네 릉중의 맨스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도라
4: 자나고 야구지 체리
2: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와리 도 세감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수디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다는 수야구지 링기
3: 这样我是查查，东西也做够下了。
2: 你让了白居大爷的韩立芳给吞下啥不的日的？去落了呀，你们我了呀，忙忙兮兮的，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需要的。
3: 韩立芳的我那也要多。
2: 韩立芳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0: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康冷素，每周三百五。韩立芳从康，
5: 林国下南区杰克布洛车开出韩立芳从康。

0: 로디게 나 나티리 능시 가보다 기부딘체 괜히 유념해 야주 아 첸첸 랑기니에 수트스 님지 졸라 침지
1: 怎么求嘛是？客家有不讲的嗓子，今晚面就求到了，你可对小事呢要求？
0: 可得吃那边的，
1: 可得吃那边，
0: 可得吃那边。

0: 아장 장라. 키나 쪽도 되나야 그래. 그치? 나 아니 걔매.
1: 다시네. 야오 총샤.
0: 아. 말해 아장 장라. 당고 네 11일이야 숨체비. 네 모랑이야 클라스. 클라스 있으기 알아시담니 돈비.
1: 东西被接了你说下你过不上瘾对的他的瘾也会起来你要这么浪漆对不起我的你要是给浪漆吧大姐呢让人也三路卡登给我我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登不了七让你三路卡 수고가 되면 연어 범을 가르치 말이 교 교수교
0: 아티
1: 아스 교제
0: 그라이나
1: 뜨다 지심 주제 떠야 마칩지라

0: 감사.
1: 감사.
0: 계란 소스 해 오이나.
1: 직접 잘라 챙이.
0: 카셰 소유벨.
1: 소유.
0: 레스토어 쇼아.
1: 토체나. 디니 민창이.
2: 직접 랄라. 감사.
1: 감사.
2: 쇼다.
1: 쇼다.
2: 직접 랄라. 서준 칼라 디송 레어 제아디. 나주 십시 켜보지. 십제저와 가르 여비네. 나주 계란 것들 공쇼.
1: 직접 잘라 토체나. 디저스리. 나즈서저카 다원이 제롱어 송니신이 선사 다더 디소민의 뒤배가니 제사 키랑디네 냠요핀수 속배 디소민의지 나즈피게 댐피 소르추 미나 정다 제주즈유
2: 디나다요 마시 나즈공세 디테기 칠레게 먹고유
1: 지겨져라 미네 담야 텔러 니삼당사 니 51 대시시기
2: 아 지랑게 자도 니도 디세비임시 지랑게 나즈루메 켈레나바 토제나시우예 이내 더마 깊지라 51단더 링게 주피베 가시 견게 뒤즈 돈도 더 하지라 소시
1: 51팅에 라다디 비마베아
2: 비요 마시 코제티 잠시 총샤게 뭐라랑 잘래가 쇼슬랍샤 계제네 수지
1: 알레
2: 아 지겨라라 키랑게 51비버 컨테스 켄죠
1: 나다 시이 럭트로닝부이
2: 알레 그 마이크스. 전에 계란을 로르친베 미신 다이나.
1: 전에 육샤나 지켜줘라. 안 내고 고용민도. 제일 고용구유나 계란 세가 용구이.
2: 공개 매치.
1: 더 채나.
3: 어지 小田, 드디 님좀 쉽지 걸어 와.
4: 집에.
3: 진짜 아지 小田, 짜시다 님 좀 쓰이시야.
4: 저도 주량 주시에 교도와.
5: 小田，您今天下下，让给您这么点这孙子，多这么多年，我妈心中意。阿姊，这下，说不得去吧？横天真生活阿姨，
4: 今晚你都是困难，您今是啥东啊？
3: 还是阿姊，
5: 大天早些没，来个月，
3: 今晚困难，打个月都打完了，
5: 拜拜。

0: 제대로.
1: 뒤에 몸이 되네 매자. 달라 싶지 코시야.
0: 예. 에, 장다시 될 거래도 도움도. 강발라 대시에 고야미도.
1: 장 강부 친구나 대야 가부 요마드베.

0: 아차랑 딘딘님 쳇러 손다데 아차랑 잡으시도 레마레
1: 나 딘제 군용현님에 데브스민도
0: 장 가부두게
1: 가부두
0: 제 장 가부두게
2: 레부스두
0: 가부촌 집시 디 미카샤가 된배서 활다 고카크시 떴고아
1: 딱 말이
0: 야
2: 랑게쥬다
0: 랑게쥬
2: 아이미게 랑쥬스기
1: 그래
0: 디아오 메다 지리지기 추세지 하무능신게 아차랑을 삼쥬용 봐
1: 권침디지 니린 삼쥬용 말이
0: 네 가서래 가당문예 되메 미카지게 수세제모 뉴장 챙한 아세제 뉴라시다스기 아자, 아자랑 수고관계 홍고다, 뒤에 도로 창문 밑으로 화되었다. 남자 주다, 제소도제. 나 두고 싶시다 주. 잔재비 여자마도 손샷 뒤제들 매네 가요 봐.
1: 야주아, 삼십시다도 와.
2: 빈조 팔이 야주 세고야 마시. 개요 마시, 제 마시다.
1: 뒤제 내 야수인다.
0: 님 좀 찾아. 요셔다
3: 노부 노부 야메는 은이 야 조마시 장도다 찬스게 미디니다 나 저와 개매봐
0: 이네 미지 란다 저와 열다 장가 나 용대 열삼지게 준셔도 고고 스스제 나를 배매비나 장게 딘제 아시 계속 이제 준셔 토면은 장주가 꽉 용과 삼지게
3: 니에 딘제 호와 지그래
0: 딘제 맨 시야 가도 저
3: 노부, 您 허브가 전설수, 나 돈도 못 쓰는 시설 주인, 您 저가 시.
0: 朱大鹏. 티린예, 랑가 대부디 꽂혀. 감사.
3: 小家的这些呗
0: 张文日
4: 看不上 没被求工资呢 那没求工资呢
3: 那没求工资
4: 六周一呢 六周一呢
3: 六周一
4: 六周一没的 有你被查没的 我从没有查
0: 天上去
1: 喂 多少钱给查不到
2: 查也没到 到达时啊 都落地都不得被干了 光前不有查 랑그냠다 섬부시라도 두주나도 고베 나타다시야 시험도 랑그 숙제다 나부데 라더 마시시 봐 드리나 로데브치시 럴르제도
1: 왜 니랑시요 드리니 처음에 고중에
2: 상계가 제주 먹고는 많이 기니지 제 없어
1: 큰 좀 좀 같이 해고래 상계 세네 예배 렉드 좀 같이 아시스웨
2: 샘레 마치 신예 세네 예배 렉 진용 매봐 민가 일로 준대진다
1: 지스 알로 데브 큰 민도
2: 아 샘레 마치다 喂喂喂 쇼자쥬
0: 喂 장민대도
3: 대장의 민민도 당연히 로롱어
0: 장통대요 마시베 네
3: 응아 네
4: 야 장쥬 쥬 가르사
3: 다펑
4: 교린 부스토마 쥬 대샤 창세 댐지다 보고 더 호베 방송을 마시란 토야민도
0: 슈브시사 토지 니셰 광라 슈브시스네 로마 모토베 로저 만고 스토주
5: 덩샤오시 덩샤오시르 봐 니 워저시오 뭐라 니 잠구셔리 창세 토고 제즈이 리쉐 메사
0: 감사
4: 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的谁用
3: 노부, 이 안에는 은이 로준 거.
0: 다 되시, 또 지내 치네 다 죽.
4: 란야야 친자 간자 로디스, 간자 상무네 란치도 가오시오.
1: 친자 예, 지이 무 싱그리. 한번 번역에 자체민의 매로 성물다.
6: 지이 예, 최상과.
1: 콘수리,
2: 디. 예민리야, 호조수야, 지이기, 간이.
1: 예민리야,
2: 이제 되미 로치위야.
4: 호신, 당하르다. 디링 안도 시이 치르 인지 미과리. 리바야. 당하르다.
6: 미과리.
4: 안제 게시 마데체 창마 되다.
6: 지지.
4: 마다.
0: 디 저데스 테브라 메첸 데스 요리. 이네스르 심비나.
2: 어지. 자르도고. 자디 가서 득득 또 신경도 말베.
0: 워싱 이베.
5: 오, 오신네.
2: 계속 말해. 여기 계시는 가지고.
0: 시이. 장가로디 냠대비스트가.
1: 마리. 녀가니지.
0: 야, 데데.
2: 야야야. 나디 버르데죠. 아. 아야. 아. 니자.
7: 시이.
2: 마랑 앞에 매 봐.
1: 야, 란치. 잔례이베.
7: 급기줄라. 지겨워라,
2: 지겨워라.
1: 산다 샤샤 베드 좋아유베.
7: 샤샤다 좋아메. 이내 모랑 켜다 님래 체뉴. 가사 준쇼를 더뒤 민지부리 삼슈. 다시 동안 이 글럽 좋아시야.
2: 하시메.
7: 하시샤.
2: 제 드래급 기기라. 미미사디.
8: 시이 시이 시이. 지제 나가 인지 전수도 왜? 좀 뒤 란다 좋아 지게 범 참쇼디. 좋다 란 체기. 님도 바로 기부.
2: 어제 지겨워라. 마쇼다. 마쇼다. 진좀 좀 소리. 요쇼다. 나나니
3: 예해고라.
2: 드네.
0: 잔로니 되었다.
3: 드저 과장이. 니라 주고 요셔 마루. 니 감사요. 아,
1: 귀를 못 얻어 주마. 나 젠증해 아.
4: 나 등염다 빠르시게도.
1: 영아.
2: 니자 디갈사. 어, 지나 갈죠.
7: 어, 지게 홀라 드저스나. 나 내가 유니 주의.
2: 어제 니 비비슈. 비비슈.
7: 게모 게모.
2: 비비슈.
7: 뭐
0: 숨니 찍
7: 나 사실 중요해.
2: 나의 뜻이야 중요. 님도 태도.
7: 다시. 그만하겠어.
1: 어, 계속 기시야. 내 교수치.
0: 응응.
1: 계속 기시야 돼. 또 세수용.
0: 拜拜.
4: 拜拜.
8: 야, 랑 가봐.
4: 야지.

0: 랑게 운에 카산데.
1: 이네케 링도.
0: 다 주와주마 봐.
1: 주와주마 씨.
0: 라이네 시네미 무체샤. 다그서.
1: 아, 지 뭐라게 그뒤네 총샤다 가로 직초 말이스 칼키제 되기. 디트츠불라.
0: 쟤나 로봇업데 사자메죠. 어, 계속 말해. 넘지마도 랑락삼트 싱그리.
1: 아, 진짜 이냥아 쓰지 물어 봐. 뭐라 미저와 칭해도 미녀도 칭비는 아는 알아와 매 봐.
0: 아, 맞지. 미저에 랩스 챘다 캐링 맞어 봐. 됐다. 녀사 씨오. 시이 녀마 랑게 챘도 싸 정민도 와.
1: 아. 정민도. 시이게 언니 지금 지금 미면자. 저와 요마지. 저와 요마르 캬스기. 언니 지금 지금 미면 그랬어. 저와 매 그러래.
0: 저와 저와 요거죠.
1: 제자지.
0: 让个 l 动 o 起来，开始 l 动起来起的，你让坐下我。啥意呢？呀，唐总的，都是通。

0: 호주에 랑게 디딘 가스네 나 체크하고 세베
1: 세메 니 샘딘 게 세비 주지 동네 야우시라 소샤
0: 랑게 원내 주시리 야우도 삼나 총도 최제 나 신탁 말베 인지 총도 간러 다그람 셴니 지켜 셴버 디스다 니 카디라 랑고야 두게
1: 니 히람 미디게게 고잉제 잘라 야우든제 시마르 삼 샘제초
0: 나 샤르리 삼치고에 ये बाव शाओ हंग चुशी दे लगता चेतु गुयो पिन गो चु इने चा गुई बा सांग में दुल दुयों आ दाने युंगु मा ची रंग लुम चेब चेग रब
1: आजी बाला चार गुई बे चार गुई तो चेबा गले खा चुयो रे ने जे दुय में गले गया दी कुन चु निंग जुयो रदा
0: ये चार गुई बा मांग गो थो न्यो सांग मु सोर ना गेम दा गो देब शिरा यो रे कुन सो दुयों आ दो स्तान बे शुगो मिंग चा दा केबें गो यु से रे मिंग चा दा केबें जे ने जुन बु शे चु यो सांग चे गुंग से ने दुंग गु रे नब सुय दे जे बाव या तो दो युंग चा दुए
1: 既然给米了尊重呢前年当年什么那笔呢米中嘛谁既然给米了尊重呢前年当年什么那笔呢米中嘛谁既然给米了尊重呢前年当年什么那笔呢米中嘛谁既然给米了尊重呢前年当年什么那笔呢米中嘛谁既然给米了尊重呢前年当年什么那笔呢米中嘛谁既然给米了尊重呢前年当年什么那笔呢米中嘛谁既然给米了尊重呢前年当年什么那笔呢米中嘛谁既然给米了尊重呢前年当年什么那笔呢米中嘛谁既然给米了尊重呢前年当年什么那笔呢米中嘛谁既然给米了尊重呢前年当年什么那笔呢米中嘛谁既然给米了尊重呢前年当年什么那笔呢米中嘛谁既然给米了尊重呢前年当年什么那笔呢米中嘛谁既然给米了尊重呢前年当年什么那笔呢米中嘛谁既然给米了尊重呢前年当年什
0: 주시 야구 유메 수 주시 계제 우고 제고 유메 수 셰바 샤셰규레 랑가 바바 니 셰바 샤셰규 마르베 니 랑가 제도 갈레 게브 랑가 추수 등기
1: 기랑게 숨테 숨게 고소임소
0: 루이지가 남자디 로주타나 통가웨 남자 챔보시르다 차르쿠베 망고요 쿠급데지 않는 승보지 니 쿠급 야구데 제지 레라보 밀레 제 시르베 아 니랑 테가 쿠급데 제비나 상매 두마지 신승웨 마세 랑가 하이청가 남자디 탄데 좀서 주소사 네급 중제 통해 요마지 제사니 람교 규니 계급 계약이 제터데 제비 니 차르쿠베 숨보디게로 주시 차르쿠이 제르추 디네 상매 코송 오고이 제르추 고용이라 남자디 장을 시체 랑게 주시 소키 용제 규르주도 스타나 랑게 주시 교부 마르베 니 불렘바
1: 아레 키랑게 콘스트게 데데르 쓰는 거 유시
0: 콘송 오고이 신이 안 가지고 말다 공시 토림 용게 콘스 주시 내 뒤도 송오고이 지기 라소스야디 유 추초다 메 추초디 저 거봐 요제 나가문의 류구 신게 신라마동 쓰고지 让你们去接着去送呢顶个做后三个司机是的以内查过的给接着去别接了可是可这情人蓝三退出去各地队哪里特别没吧你也可把电影送去既然我是一名也过去嘛送不了一年我来我那些呢老弟把贵兄打给这吧<音><音>

0: 念哪个？
1: 可给天学语。
0: 正没读着哪样的？
1: 啥个钱的要读生读哎？
0: 你也得那要读。
1: 钱只要的，几百万钱要些啥穷数？是学生最羡慕的要职业。
0: 老道同志，我请你们。跟这道，我依然给你了钱不退。
1: 等到我们去的。
0: 等到我们歇会。也让你也死去，上个农民都是那农药嘛些，起码俺王家他说呢，公司那个也是成功嘛些也点说，日日在比。既然给丁家那把人他过年拖欠那收益，丁家老公嘛些，也给是成功些不怎么样，也让公司那个生意就歇了，今朝回来给咱个亲戚爹也不晓得弄个，日不怎么了。让两个小姐。
1: 大大姐，俺没土落地，特地投资设计给俺钱呢。
0: 加个种嘛，这让这样。
1: 亚米速度。
0: 加几万这让牛对。
1: 用嘛这，你这黄芪他去下。
0: 黄芪在加油嘛这，光是雨里从大地到你们那几个院子，接了俺们了克拉斯坦出过去。哎呀，他羡慕谁？喂。
2: 彪。我谈到三百几万票的名
0: 额。是，今天该批雨了，我连忙接些电话。杨啊，可把用着，你啷么子利用？
3: 进度好了，看人家退休的我年轻，拿了屁股写了大难多。你怕么那么大年岁数，莫咋咋不得啊？看人家写把脚死。
4: 人了九个月岁的，俺妈的辈啊，顶个你老妈娘来车上，妈出没退穷不得，是吧？可这穷说我们算啥呗
3: 啊算不赢算啥的
4: 大爷能让他六千点要是没让了江大爷我是追的听说
5: 正大公司学习几年要的
3: 哈哈哈俺最难朋友先要了他这个拿了罗尼爸爸大道歉他大的开心罗爹平安年龄都跟你说的话
1: 他的素有
2: 来哈来煮个面撒
5: 你们两个人来有些我这
4: 三个是等于陈陈的你们都把罗秋斯请不有一年朋友是个他个人得多啊
5: 就是有的年咋就晓得让屯到县域
3: 用啊用啊都行的让欧这种人
1: 好久把拉送过呗他们送的先不先会那年的吧
3: 人，这种人，这种人大，哈哈哈！让个晨曦，我那点不多，哈哈哈！哎，婆母，你还给没得养我那人懂啊？
1: 其他年把那孙子，我那人把自己。哈哈
3: 哈！真真，嗯。张学的你他妈是我欺负的哪儿的啊民族他们俺妈大爷可以呢先说那个土白给俺干是我欺负的俺是个月不的
0: 当到说说说你当前有吗谁说说土白银上面的有吗谁然后土白银把家乡的没让俺干的吗谁还到那白班去的
3: 可是有莫让你这些年有了呗。
0: 这些年不是见面了，更久的。现在既然你怕了，还把钱不要嘛是？啊，这让俺爷们儿交下去，爷们儿交耳朵。
1: 土鳖的，恳求少家人情面子啊，差不明度。
0: 等等，俺让你个三六口交几个点不多，让你老多花钱不这些。
3: 娃娃，娃娃，娃娃，啊，卡西的，卡西的。何子让你
0: 何子彭地那么久年不了
3: 唐志华
0: 公路买不上谁
3: 他应该苏大的独立点名度擦擦下
0: 何子没事呢 cho ma gu te le ran mi bi da dur tu em du yin ran la san nam da ge sem bo cho shi la san ge sem bo ki bi na mi ma go sim go ti be ma se tu da ma gu zu gu be yi chi cha da
3: yo tu ta ja la san le jin gu ke se ni ri ne lu gu ba ba go tu ti jin gu ni ma ri da wan de mi zu chong tu mo zha zhuo ga qi mo gan ga rin be du ne kan ge su zi bu ni de ma ri
0: yin ge ma ri rang kha ti su le a ma jing ai ne rang dam mi du ji de la sa nam da jie bi na den de pian tu shi ai ji ji ding san pom mang che ge su su la sa nam da jin ye gi ge bu ge hao xue ne sheng guo shi ai ji ji da rang den de yao shi le ji
3: ji ke ji di su su yi qi bu du ge rang ge zu sun deng me bei rang de la sa xi bei
0: rang ge zhong zhe xie yu ni la sa nam da jie zang mi su sen bu ku shi ma xin ye zu sun dam bi ge 이내년고조 학삼 남다 제자 신고티제 아님도 대비
3: 시기셔시 장기 보면서 다이쇼가 랑가시바 년도미도 아자 랑가시나
1: 항상 큰 시에는 여야 요마리 제주고리
3: 대 과정에 미주 보면 미통을 지지 때마다 칩수 매겨지 나왔다 땡그비 잠파스 대 대가죠 하 딱 근데 제가 계란이 쉬다. 니에 탄다 뇌동 채고래 양는 모두 쇼게 보래.
0: 모두 있다. 생각해. 아이지 지시. 모두 쇼게.
3: 하. 계란이 이게 맛있네 가유. 탄다 육진 사로 친스.
0: 육진 사로 갈도.
1: 니에 채는 란리고 당스치. 처음에 내가 뒤지 채. 갈래 가로 마리베 아.
0: 지금 마담 가르쳐줘. 지금 마담 가르쳐줘. 니다 알아도 순자 르마 탐스고르비 하시 니가를 녀시 로뎁치 모두 슈겜
3: 시규유 니즈랑 체메자 레랍제 셰초리 랑무유자 가시네 디브리 랑가 신구유베 딜레가 아자 리시유 아자 나랑 칼니기
1: 니 가르시엔 니데도
3: 랑게 나 카드 치러시다
1: 니 카드 근데 쳐오래 지도사디 산초게 줄린 체니 데데 르그리스야 니베 요마지

0: 他呀,他啊,其实。
1: 这样我是查查,都是也做苦下了。 미주 삼비오 한리팡 총강 링고 샬람키 게컵 록체 카트 한리팡 총강
2: 드링아 줄 로게바드 함디 아니 렘바 까제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문에데 컨데르도 다가죠
3: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라나는 건데
4: 겨우 수수도발
3: 나세
4: 양우 수수도
3: 저는 렘바데 피부도에
4: 다디 하고만 생각하는
3: 디 로게바드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5: 한국어디나
6: 지도 카바르 레고르 게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7: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베 푸미 디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 낭미구 디웨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 지가와 탕 쳬미 로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숑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티 켄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지 알싱베 푸미 디통
3: 지도카바르
5: 한국어디나 티톱라 보여주라도
6: 지도 카바르 네거드 예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8: 미글라 딱제 체네 미그네기 녀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면제 심주 강타 잉통 천재 냠제

0: ta tan ta lam san zem tu xi. Wei. Shan mi se lu mu gui.
1: Sa ye shi mong gu tin zhe xia, na mi se ge bi de ka zhong re.
0: Ma re, shan ge mi se mo ge ni ye che de song bu ba.
1: Ta ran he ni kuo zi qi, bu gu zem de zu ma zhen ni yong du a.
0: Ngai, he ni kuo bu da, han ba cha bu de qian dui du. Yin ne rang er da chue ni la yin du.
2: Kasang a nian zhe wo zhe xia zhu de, bu de ga bu de chu de, ka dang da su gan le jiu zhe sta guo de xia. Rang ge xi ge bie.
1: Rang zhen zhe ro le song a.
3: Rang mi ding zhe le ga bu yue de.
2: Jiu zhe guan jiao bu ding zhe, de shi de sheng min de ge.
3: Ka ba de shi de rang ga jiao yin zhe cha da xia. Ni ye qian ni jiu lan ding zhe, wo ne rang da chan bu shi du. Rang ge jiu zhe de ge ma guo de ba.
1: Rang cham xue men zhe. An rang ba la xie mi zhi zhi.
0: Zhen zuo, kam sa. Ni mi hou jiu zhe ge.
2: De shi de bi shi de a.
0: 디카르사 젠젠 요령 도움 좋아 감사
1: 안내 뭐라지
0: 요령 엄마 동상 원신 제 샤샤
2: 나해미 뭐라지
0: 디 감사
4: 아지 다 청 말이 뭐라 전절이
0: 수이네면에 녀르다 고조 사지뱀르 주로
3: 레스
0: 기란도 참물로 전절 멘비나 녀페지 민노 없자 진의 기란도 전절 좀 쉬시 나 죽인다
2: 같이 그래
3: 다 되시 마 되다.
0: 我都 시다. 샘천라.
4: 랑양 아이 인부 쳐봐시야 가리나.
0: 함시 사부 내로 마싱에 이거 나부터 통대. 나 집에 두기 이 교회 내 주된 수천초. 로마고 다그랍 침대. 시가 좀 도킨 침도.
4: 랑에 가라 하고요. 니에데 시규 상부 다 개 공비 쳇사.
1: 시규 상부 유사.
4: 간다 랑게 나면 니에 원한 소통 말이.
0: 제.
4: 我这小，你也琢磨，丽丽的。

0: Coco.
1: Hi.
2: Lily, Coco. Come sa.
3: 나고네 거쳐면서 괜히 총대 내님도 내 마시베. 다들 뭐 마시면지.
2: 뭐 마시면디. 할렘메다. 니랑시오. 전자 총대 님좀실 하여지. 로체로 체주디 에너마사.
0: 하체도.
2: 보면 냠 되어들 주기.
0: 랑께서 셰싱 거 맞으시오.
2: 이네 뭐라 시그리 배출려서.
4: 라면지 가서 정말지 성민도 왜?
2: 응. 얘네 되지.
4: 让那 对, 对, 那 对, 不对
3: 我是是看谁都不我看谁也
4: 让三年一遍下岗等门呗
3: 阿姨多少年出去前他这
4: 让那可对于你生命没得说的这龙骨没说去嘛是的
3: 让我那生命呗
4: 生命让说
2: 让说的
3: 让去说的请不是的
2: 呀说的
0: 让让阿爹的
2: 你也让爹的三百元呢
0: 마산야가려요래
2: 삼보여르베삼보아유나
3: 심비스트란성민베심비스트가서다
4: 성민
0: 삼유래디어스디래사야앉아유입자
3: 심비스트
4: 땐용서
3: 영아제라니엘교시
4: 승인시승인하지마장훈이아님도출입차가주님멤버
0: 주인다
2: 진짜
3: 바이
2: 나내가좋아유다왜
0: 영아드린예랑타바당
2: 진짜장리야승인다주인다
0: 야디타기가서칠때니보면말베랑게칼로와보면세베
2: 칼로와마시예고송시
0: 랑탄도위조딘제여르베좀더채발레고송을치지
2: 좀더지도자마세최소니스시작다녜치리아구자제대고시
0: 근데스겨우요래
2: 녜다르시녜치리대대비야녜우주시오녜란우주시오아무라밍리아천천샘천천사무라밍러우시이사
4: 감사
0: 나태샤철러사부쥐호쥐를따도야부치아
4: 랭겐랭여치쥐
0: 나녜를죽인다호쥐
2: 你兄弟兄弟跟这段顶着起的
4: 差不多
2: 差不多是

0: 빨라 그냥 딱 봤으면 쉬우지 그냥 롭다 파프로 왜
1: 대니에 대는 오늘 기분수도 근제도 서른한 근제도 아
0: 가리 근제도 그냥게 가르친 거 매니아 고쳐면서
1: 자게 통과 치유 왜
0: 어즈도
1: 아 어즈도 가르치래야 디 가르치래
0: 발라니 그냥 쉬우 드리 똑스모도 이 허정 오시면 좀 중대 격리 심부 토대서 넣어도 왜 이내 탄다 허저 가르라시 규비나 데스 토비스 차샤
1: 첸체 허저가 아마 유디 원내 격리 쇼리 쇼호 아마 총배 치라 원내 두고 오스 통송 와
0: 발라니 이제네 그란다 오 허라 뒤도 총도 토니 이나
1: 인다 让给新个多啊！
0: 隔壁的去让给看了呀，年前呢？这个的，俺是我去啊，没等钱便送啊！
1: 啊，呀我穷呀我穷！真正退回头，他把让给你的我拆了，没等钱俺用什么心拆穷？
0: 看着送个哟，俺你顶眼中我这怎么的？俺你穷的让我心个了不？肯定是些年来穷这倒霉个再没再着着不？
1: 啊，是是是，看上你开始这个脱不行呐！我的好久八百弱点这话的，看不看断了半不是？
0: 罢了，看上宋大爹那个你那个几个妻子又被说是多，谈得心累着不？
1: 也别说了，别尊笑是吧？
0: 嗯，你那年我的谢应的，你好久了呀，是我爷爷给脱单这不咋应的，给脱单怎么的？
1: 啊，是是是，让八百拿不算账，你让看了年少，一年里。不过的，我是多啊。
0: 这下罢了，其他事去啊，用不着。年三十早是我主人的，电子年对门度，拜拜。
1: 用啊。
2: 马勇，敌人送队先撤年队，临时前俺过去的。俺不在大屋里。
3: 来斯，
4: 今天好了，敌人你们应该送队差不多吧？先干了片结果也是。大官，俺们家庭这那边呢，姑苏给二顶门的。
2: 那了，俺们去过去吧。来个嘛钱呢，开车回来啊。
4: 今年送钱少呢，年今年少有，你那红烧锅烤呢，你手别的谁给？
2: 今年送钱哎，哈哈。真没事的，人搞不穷呢，俺也搞不多。他那哈七个月，
5: 俺们是城里人，上个城市里的。
2: 你嘴巴听个没多，你让那小天桥俺学的。
5: 让当头这些话送给。
2: 用啊，三千人把套用。

0: 디라 단다 선배기 비여사지 뭐네이 랑가 싱그이베 니창아 샘깁슈그 된다디 랑다 갑슬라겨 랑가 구베 예친을 따야디 뒤교일레그 표베 니에 소화이나 가초신다 기에메 소화이뇨 기시게지 대유 기부교가 니엘로세스도 발립디소 샘깁이 요약이 된다 뇨룽뇽 주고지 니에 겁지 디기기 소르나다 게임 컨테스트 계획에 매 제조해 이내 나라 투배지 자니의 레포니스는지 간다란 체리 예배시고 니 게임 계다 신기 마세 니 수고 처분 상마 라리안 선배 소리스도와 수고 쇼글리제 회시 시르스도
1: 나 경고 드려두게
0: 요거죠 나켈이야 나다 카마체는 용두에 나라 쇼드미도 니에 운에스유 나라 쇼드미도 첸체 니에라러 라러 권도 유베 소화트 제쇼 직신의 랑그 포드나가 소화래 시라게 하구요리 운에이 야메너 랑그 레호슈다 레그디 랑원의 시에너 갈래카간러 니가 요새 용두에
1: 니에 레군 슈비는 같이 제대오래
0: 디니에 삼르단사 야메너 랑타들람사 중앙을 보여줘 디니에 니에 랑게 가부위에 멋지신요 타드네소 랑푸삼나가 소화디 깨우소오지 캐시 랑중앙을 대제 김모충보다 유부충비이너 랑게 너무 소수인의 탕수와 키라스님도 대처오지 能什么级别的要求呢？也不小嘛呗。然后工作起了这么子个车，恐怕青年城市，怎么领了越过了青年城市吧？二年前越过了钱，恐怕青年城市。你让搞不全部同的车吧？用度哎。
1: 你二年三六十单。
0: 다 삼마단 용두에 랑게 딘제랍제 니에 샘 창추 슈샤스 다디

0: 我们这生意天朝让你来说的。有嘛嘞，生意从哪做的？你老说他们，回去说我朝他亲戚，他偏拖你。有嘛嘞，我这边那个什么店面，又叫我老不起的。
1: 통제대 한번 먹읍시다. 가르침이요, 먹읍시다. 통제 말해, 용어도 왜?

0: 그저 숨소 리워.
1: 진짜 그저 차브야. 라가 주제는 시담베.
0: 아야, 다 디고르마 쉬다. 계속 아리 렁은소 텐가치. 초용도 차차법소. 네 모르 카가제 차브충 주야 고고 삼초. 타마디 섭소 마제자 모르 상고나 쇼스.
1: 연유 주충란의 침매베.
0: 뉴주 숑란 고하시보리. 네 응도 사우디 뉴주 숑란 게브도가.
2: 라샤나 트스. 랑게 남고베 롬린디. 뉴주 숑란게 롬릴레 토요리.
0: 랑 코바이 네 주도치기. 딜레소스 기지교.
2: 돈도 시어 주음도.
0: 저리와. 야. 저리와.
1: 나 도메.
0: 가르사디 랑게디 야고스 서로. 돈도 저와 두게.
1: 파체제 닥터 시규레. 이네 네 데비너 카스 제바.
0: 아, 치다 랑게 카스 제바선데 몰럽다. 여러와 모르디 나랭원의 셰비나 튜니디 원의 모르 삼지 말다. 창고시에나 네 모르디 로망고 담비 응니 지동 서부유라 체메 지동다 케메 장가 야고 서로 온거 용도게.
1: 소교 메교 셰아디 나즐레 그러 봐. 이네 모르 서야 응위디 페이지 장가 모르 삼지 뇨토 봐.
0: 진달아 나 광캐슈트 새로 배주 다야 좀 다가
1: 주마. 광캐슈트 들어봐.
0: 따주시 되는 용그룹에.
1: 용그래 용그래.
0: 가디 야슬 운당아 따주시 되는 용그룹에.
1: 용그래 용그래 용그래.
0: 터제나 카바사드 배주 다야 좀 다가 주고 오리. 다도 광캐슈트 이제 치진 당도를 하리. 우리 이제 이런 가르치시로 오래 말해라. 그게 시다. 수업단이 잡으리샤. 광토라.
1: 디스.
0: 터제나 터제나. 야우청샤 야우청샤. 어찌 기진시다 도가.
1: 상무 열이.
0: 니니엘이야. 투주 전용 그룹에 시모도 초고 세년이라는 데 유신 디자카바나 초주수

0: 휴.
1: 어.
0: 젠젠게 접선할 거 부터 좀 해.
1: 도모 저 가르고도.
0: 디기 엄청식이. 계승하게 과제도 뭐란 게 짚고 제 마셉지. 디마디에 구셉지로 봐.
1: 구셉을 안 용아. 미란 너 등 믿고. 돈도 수수 접선 쓰시지 같이. 냐다시.
0: 나셈 여기.
1: 어제 젠젠문에 경세 중아. 소중다위에 조간실 대시야. 왜? 니 해발라레 비기기로 조간대체 쉬어비야. 문에 경고쳐. 왜? 젠젠가 장르 예부터 수입해 세주고.
2: 시험하죠. 뭐랑게 가베리기면 뭐시 하고면죠.
1: 아, 하신은 옛날에 좀 깊게 되기. 딱한테 적지.
2: 다리 젠젠 감시라 유입자. 대기 중수나 하신 쓴다 취조래.
1: 하신 양아이로시도.
2: 나 젠젠 님지기. 스스가베 미스토브디 오늘 레일한 마리.
1: 솔레라 마리스. 소드제 투레. 창을 레일하고 요마시.
2: 지. 창을 레일하고 요마리.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방 나다 나외 소주 한기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큐 지니 유방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네들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오지 군이 개구 강아 구구초
1: 허허야 세계 링고 당진 한국디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주 사불도와 대예 티레 직신다 니네데 니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체념도와 대 대신다 대 니네야 수업도데 직신다
2: 我这张做的很多的，真的。下面这边能空地不买不到，能空卡吧？那就要死对吧？过那过月口，老子你对老子真正没得过手机。下面你去团时，脚步青皮糖都撇他，青皮糖给团时青皮路呢，结合起青蛙垃圾一边，下面拿出去洗洗。 自信给凝聚立住边，面具的温度计冷却特别冷几过年，面具能供给室外解毒了。面具给巨人狼，卡加美国的汤，能供了普通棉被汤的小熊抗氧棉吧，也能上头。运动也免你这汤，天外人心气也免你了，偏不远。巨人用了些许月边，些许补气了，给淋雨。卡巴昂扎，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
3: 他是杨晨朗富康面康去年对部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是路木菜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积冲康老个冲地儿年冬去管不啷老个路冲糖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积冲康林国大建个很多的关节吃了吃不赢呢点不接能面临深圳借钱过敏度宁杰大年刚不得面积几俺你们都干了一个啥特别赢的年林国大建个很多的关节
4: 江波呀，我几个人的。林国大建个很高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人呢？湖南人生不干部用不嘛子，不过年关又不能行，什么时候用不到啊？明了大建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糖铁外人心气，明年中路苏的面子新就康糖，银铜现在两只鸡，明了几只级别，几心七个比较硬，明了大建前子，明年一年团外呢，先突破了。 坑穷给我找米西，毕竟避免糖，铁外人心气，明年中路苏的面子新就康气，俺这苏的给面具起的啥都对于进，开连帮点卷个糖，米兔脏些，木橛子鱼，普尼动物，王子娘子节鱼，开些吃了米热不热吃不糖，米三不米通话，米就甜不，米干不说给年团鱼子，毕竟避免糖，铁外人心气，明年中路苏的面子新就康了撇糖，我要了卡巴糖，从康囊裂片给观众我就人民大街糖。
5: 人民娘们两小辈，过年皮包儿各所学三年，还是从给邻国下来爬过从中给人家。录制卡巴儿，两个也估计，初期俺啊俺你出，几顿松也咕咕咕，对于俺你出。哎呀，这阿吉啥？这得来多少多主个？这还第四次给我开要买嘞？让不老亲戚的买嘞？喊你放的牌子是单的，电脑的就是装的，人中的面子嘞。
6: 车站站了一段清明的啦，
5: 站那不也不去吃鱼。宿舍这门口的店家韩立芳排酒单的这个人，都是干部就站起婆婆单，宿舍这门口人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单，俺的休息单呢，虽然不去领给，这样我是啥啥，都是要做苦啥了。你让了排酒单也的韩立芳给，趁在啥不的日的，去了呀，你们我俩慢慢细细的单，南部了呀，那不帮不也不去要的。
2: 韩立方的我那要多，韩立方更重点的，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老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龙叔，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区杰克路车开去韩立方从康。

0: 가르치기야. 저건 저쪽에 갈라다고.
1: 아, 갈라봐.
0: 거다 너 요 말이 니가 갈라다고.
1: 저거 전다이는 칼도 올랐다. 상계가 갈라던 게 인스 신나무군이 용도야. 많이 집지시해줘. 상계 몇 대 밀 갈라던 유입해.
2: 가래.
1: 드레 직내 직배 니무르베.
0: 지. 드리네서 니다리 직디 직배 니무리. 자요 니 입어 메봐.
1: 용아 저는 예래요. 로데브지.
0: 장게 너요 말이.

0: 이바윤나 마리, 디에 마리, 리다 체브리. 근데지리 리다 체브사. 나 단답부도 산론 총재 리다 체브에 손나심부 당구이. 키라수 싱그유베. 키라수 싱그 마리.
1: 상그 접종에 더 대직 되다. 미술이야. 라 힘드게. 강에 동 알아.
0: 비우랑게 미디 라 키그 마리.
1: 술에
0: 미디 잘해 실하게 덮쳐요리
1: 덮쳐요리스
2: 아 진짜 못온다 하이시나 쓴도들이 최고예요 말이 니 단기스티스 시엔 참여요 말이 이는 얘 잘하시오 랑우네 친체게 가베 리디지 리민도 체자 친체게 가베 치베 미디 순이네 랑우네 신 집지게 하시오
0: 직부래베 아자 직부 말이 군이 삼부윤는다 니 당내 제초 이내 미디 이봐 삼부민투 뭐네 삼부민투
2: 랑게 미드 통한중에
0: 이내년 미디 통상 한군의 교부시라기기 나 미디다 두루비는 자진시다 키에요 말이 비오 그리 나래 모시라서기
1: 드레스연기 체험도와 니랄 배주치스도 소소 후수제 대도와 라과르도 탄대 투유라 심주 기입차오르 심주 기입차오르다 뭐 기지랑 군의 내 교음도나 나랑이 비라도 동사수나 미드 세가도 대녀 수라지나 니로 과심도 타랍수시야
0: 자게 예체도 이나 킬킨고 제가 조금 말이
2: 하신 장가 예지 먹고 된 저시 미디 얘기 수수도
0: 미디
1: 수레
0: 민혜리 화장 예 보여리
1: 자 도대 직되다 계속 더 없이 나라니 조금 저기 로마 후축이 내 주디 저지게 밤에 당도 용말다 전에 이 장시 야면 로고 거지 야면은 봐 숨겨 마시 장게 딩이 가게 시험도 자 장마 장비 채우 마시 호준 호준 도시다 호준 제비나 주목도 배 채워 요 마시 튼지는 마시 가로 저기 잠 좀 봐
0: 비오 네 배준 지금이 누구에 네 배준 그제 전에 미디 배부 가지 지금 말이 아자 네 미를 나와 주두 최저 가바치 개바치 사한주 네리 랑게 신거유베 아 쇼가라 고치니체 네 하투네 추종할 니그메 타당 아래 사가주니 타드 샤도제 사푸그민도 가르치야 유여바 네 가날 키라주 가주유메 신구이베 막내레 티출레 요마리 티주 개뉴메다 이네 제일 삼르스텐두 개 요마리 디소슬 헤리 제마리 기부슈니 디데 요리 胖起了，我认没自己，马老板跑没起了，生不消不息。

0: 참으로 나 삼던디 그냥 갑자기 내가 매야 가리나 섬기 지지에나 나 총기나 아자딘 좀 능시 다스 잡다 닝지 맵체 나부터 맞이 자 제빙기리 이내가 기란 문에 가부유 나무네 기란다 너도 바구이 소화 기엔들도 기란인지 치료 잘못된지 고고와 버즈 나라
1: 金东好了，去让给钱那娶些兄弟去这多了。也让三家兄弟对头。常国许呢，俺来得对小黄给下跪的恶事多，抵抗给没心大的路不赢呢，那么谁开把嘴下？一年俺来得一批呢，好久给全国队长，偏女现在没找我去听下。 제장 차르고디 라소 진토니에디 호주리
2: 응 아니 그 삼세 직부르샤 콘스 타가리가 또 스마다나 망외 뉴쇼 가서 유메 싱그마지
1: 아 계란 탭시도
2: 우유고라 바오 샤환게 쉬시 배주
1: 레스 제니에 샤환라 문지 소라 럽쇼
2: 응
1: 레스
2: 소셔다
1: 라
2: 야메 너 허스시 고도
1: 야매나 허우절 따라올렘나 직전에 섬주딜에 야가들이 매죠
2: 계세 허우절게 주시디 멍시토 퇴구상으로 소토는 자와 성구리 돈도랑게 허우절러 섬수사부여나 미신다다 주도마 채바 대가 나세가 쇼르 주시디 교주마단에 린타시라도 재산 이제 싸워 채우지 공세 미신다를 신으로 줄라
1: 계란 토르디 혼나 니에 신스 Liz.
3: Tari ngune yawshira suyo dhugwa. Ye yawosh dhe nmuto. Tari bao shao khanke simnu yu tse chargui masindi kaan dhaan dhugwa.
1: Kesi rangke sochoo gebe samcho dhige meyabi na. Simnu dhige kandres dhuyang huri. Masindi le chitu urbe.
3: 你也包了呀，追我，追我多少顿账去？包小黄给啥东西买钱了？你这个花团土的。
1: 然后呢，轻轻擦车去，车上压根追啊，没想到来搞啊。
3: 真都是车手。然后把那个，确实的，然后咋了呢？没想到了，马电去，你把都三万钱了送给。啊嘞，哟，塞好了，今天马来修多吧，开车走。 아네. 딘데스리. 사제디니리아 소브주도스케고기 최장기라는 근주 좋아요.
1: 호주. 랑샤르고머신디 슈르조디나 시행인다.
3: 용아 용아. 니에데비나 규제테르 규도단 고얌토. 규도단비나 네줄라이니 고시. 규도단 좀 도와.
1: 야. 디미디 시행인다.
3: 요요.
1: 제용아.
3: 前呢，第一个这些个，第一天了，然后什么就可以？
4: 第

0: 닝고님도 클라사토. 녜사가쇼.
1: 디그도데 쟁우 중슈다. 댕우 두장 그와 첩지도 줍셔오지. 셴스고. 맞아 회교단이 용마다. 레스 전에 빠진제 심주야고 시기. 저디 뉴제 가족 거유메다. 직접이 정보 서수치 중 가족 거유메 락소과 저금이도. 아니 고 클라사 가족 얘기. 장아님도 유게. 쇼게 클라사 집 손자 나 두메 키라티에시. 니디게 파키제 조금씩. 아. 영아. 간다 디니 니 군용 제토 고도. 영아 니 삼루스다. 아 루인다. 레스. 하이진비게 클라사 줘.
2: 뭐지 당 줘베.
1: 아, 씨. 치드 가리. 곰 잡지 줘.
2: 다제는
3: 제다 결혼 고소해 그 제니 수여사합니다 대유다
2: 적세 총아
0: 小汉让给住啊我去落这个月
2: 哦哦 listen

0: 喂
1: 可不可以的?
0: 然后还有?
1: 然后还有? 然后还有? 然后还有?
0: 我看上去公司里的鱼 마리, 然后还有? 영아, 키라니 교수로 나대 고대인다
1: 영아, 영아, 영아, 다시 합니다
2: 하제도
1: 공세 진시야, 번호 띠입자
2: 쟤는, 언니
1: 다 로어 주주리 니에 고고르비
2: 저
1: 와와 와와
2: 로우
1: 당공 말해, 언니 로어 죽성매
2: 예, 주님 입에
1: 균수 진다가 레바 균 입자
2: 죽인다, 바이바이
3: 前面 这样的 腿 你听我的说句的
4: 你忘了 浪下头不动树下 行不行得 不如去抓啊
2: 听听着 要狠心 最后浪下来给我用呗
3: 狠心 让我叫用吧
0: 可能也要用笔

0: 저게 제메 브라저 컨테스티가.
1: 마레, 알레슈다, 알레슈다. 네드디 니에 제메베 레어지러 니에 자주 제과에 가로래라.
2: 쟤는 안 감자 제 하도.
1: 니에 감자 지금 유도 맥 내도 마시.
2: 휴시 칠 캐르자. 지도 먹어라. 장례 투수 치그리. 샤환. 니에 샘림다. 俺最谈的吃煎鸡，大概是这几个月。地瓜我吃点嘛是，让个钱呐。
1: 这泉水大吃这钱嘛是，今天你跟俺同行吃不吃？哈，你都看见，刚才的俺来叔叔随便休息，叔叔过关了呗。
0: 你也养这几个，让个叔叔休息过夜可以呢，让个明有可以吧？
2: 不是呢，京东好那个。让个出席的维吾那属下给点烟那不的，阿强讲，侯爵了，没点烟的，侯爵给穿个帽子端你，让个出席的腿上有样切度的，年上吧，小汉，他的让个公司这边安谈过下，让你个脱销了三个等级要嘛的，现在上了深圳开了一年，尝过尝下血的，场面性格了吧。

0: 다리 란 슈니 임베.
1: 슈고추. 디 공기 하이청 남자 티쇼자. 녀 양자 수비. 녀 소주 도스게. 주지 도스체. 야우시라 슈베 나와도.
0: 상게 오늘 삼다시야.
1: 내가 섬내 제고리스. 상게 갈럽 좀 와.
0: 前日让母亲来要这钱去。
2: 铁林爷，让我买完出了旁边的人生做那些皮。见面老菜的，我就吃不食。前场场我怕老亲戚，铁林家被难断的个，也重要吃着。老菜吃。
3: 给。

0: 我，麻将过来，是不是？
1: 大队，快去！大队，大队，娘，这是别的，这是别的，
2: 别的，
1: 麻烦死爹了，麻烦死爹了，
2: 杨老师，
1: 老师，
2: 哟，
1: 俺都喊着，老师，
2: 老师。
3: 노래시 노래시 다리 라인 제마진 데 켜는 지금에 말이야 너무 하고 거기 제망에 바로 길래 좀 내 지도를 편지 좀
4: 달라
3: 어미 터베 란데 리제 규정 루신 소아
4: 나도 진에 대 치다 단제 대유
3: 자기 개 고정해
4: 개 고모 좀 아미 터베 킨 디다 용쇼스야 코치 네키랑 쉬고 누구 심이 손자 된자 손통 말이 디 카고 서브라리 던도
3: 남산 조조 어미터베키 어미터베키 대대탕탕용쇼 대대탕탕용쇼 대대탕탕용쇼
5: 고라 아짜라
6: 오 란치
5: 고라 레스 클리나
6: 란치
5: 거스쇼인다 공규는 무슨 머신 예피스 좋아 용지 내가 돈도스도
6: 란치와 유장 수가 용과 정말 내니 대례미도
5: 오 람체 니 섭취디 보 샤르초비 도스네 남타리
6: 예기나니
5: 고스샤르
7: 직접 란란 캄사
5: 올라 아자라 띵어즈 솜신리 오스트웰
6: 드모마 임부다 님교데르스도 비야 오충샤 란치
3: 베상도 란치
5: 올라 토첸나 피게 응어즈 사가지 사가네 겨스타이요리 나나즈 피게
6: 티제
3: 야고도
5: Let's all out, Jala. Let's see if we can get a good chance.
6: That's right. Give me a little bit. I'm
3: going to go to
5: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8: house. I'm going to go
3: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5: 莫拉洛古呢？让洛爹我切错误的，上个圣诞节呢，俺屋个小朋友也是老许多，俺去干什么的？听我姐姐可住两个区的，水中看哪里？怎么临上早下去？接着去玩水中看赏马的牛肉的，第一天了，接着希望要的。
6: 你咋不是？啥意呢？等我打开这一壶这写信里头。
5: 那是水中看，真正给在学忙错了没不算啥，怕别别有错的，接着去玩水中看的都来要么的了。
4: 所以说看啥的，开车去抢一点么事啊？给不起过去，
5: 给着去查呢，没啥么解释的这，刚来看着是吧？老弟，我那是别个事情那个。
6: 用啊，
3: 找找。
4: 哎，
3: 你那边？
4: 我那嘴不多啊。别的。
6: 用啊。
5: Let's all out,
6: 这个车，所以记不起讲的，看到你过把手吧。
5: 啊，是，别看差了，
6: 别没念皮，别没念皮，念几个点点错。
5: Less。也别打架了。
6: 有。哇，我这，听这嘴不啦？别要我多。
5: 跟着打架了，看我对你不顺眼。
6: 要我穷下，要我穷下，我那姨，你们就打开这点不许多，俺干不起啥去。
5: 听说你不穷这边，所以说叫你学了小个贴。
6: 哦，有。
5: 前来客人有那些把用小，你偶尔到吃个去。
6: 哦，有啊。
5: 你听人自个儿说的。
6: 来，有戏，有戏。
5: 找不着小啊。
6: 有啊。

0: རང ཁྱི ལི ཡོད པས ཕོ མོ དེ ངའི སྤུན གྲོགས ཀྱི ཨབ དྲུ རེད
1: མོ རང གིས རང མཐོང མོ དང རང མེད པ སེམས པ ཤོས སོ སོ སོ ཅུན ཐོ མི འདུག སུ གི རང དགའ བ ཞིག ར ཅིག དུ བ མོ ནས ཡིན
0: རང དེ དང ལོ དྲུག དུ བས
2: དགའ བ དུ ལོ ཅིན སུ
1: ངའི ཚ བ རང གི དགའ བ ཅིག རེད བསམ ཆུ རང གིས ང ངོ ཅི རོ ཅི དར ལ བ ངའི གི ཤེ རོ ཅེ མ ཅེ མི རང ཅི ལ ཤ ཡོད ཅི ཐུན དང རང དེ གྱུར ཤོར ཤི ཕི ག ཤོ ཝེ ཁ ཕ མ ཤ ཨ
2: ཡོང ཨ ཡ ཅ ཨ ཅ ཁམ ས ཉེ མིང ལ དིང དང ཅོང སི ཡུ
1: ཨ ལེ ཁམ ས ཉེ ཐིང ཡོང ཝ ཅུ ཆེ པི མ མི ལུ ཝ ཤི སི ཡུ
3: ཉེ ན ཨ ཧུ ཁང ཤ ནེ ཡི ན ལ ཨ ཅ ཅི དང ཐུང དོ ཅུང པོ ཅེ ཡུ
2: ང ཐ ལོ ལོ ཉི སེང ཡི ཐེང ཝ ས ང ཅུ ཉུ ཡུ
3: ཉེ སུ གུ རིང ཟེ མི ཅིག ས ཁེ སུ ཨོ མ རེ མ རེ ཅིག ས དུན སུ ལུ བུ ཅི ཅེ ཅིག གེ ཤེ ཉི ཐ མ ཐིང མེ
2: ཨ ར ཐུང མེ ཐེང ཝ ཡ ཝ ས ང ཅུ སེ ཁ སེ ཟོང
3: ང མོ སིང ཉུ ཡུ
4: ང མོ སིང ཉུ ཡི སི གི
1: ང མ ཅ ཅིག གི
4: རང ཚོ ཝ གེ སོ སུ ང ཅུ ཅི དེ ཆང ཆང ཤ ཅིག དུ ཨ
1: དི མིང ལ ཡ ལ མ གུང ཅོ ས སིང གུ བེ རང ནང ཤ ཁེ བ ཉེ མོ ཤེ ཤིང མ རེ
4: ཅིག ཐ མི ཡ ན ཨ ར ཐིང མ ཤེ
5: རང གུ སུ དི ཤི ཅ ཚ ད ཆུ ཅི མི ཤེ བ རེ
1: 曾马说啊，上腾给今年三黄木酒，上山西那一边。山西黄山那一。嗯，山西我那啥子记不着的。
5: 马里山西马里。山东那一边。马里，你不有安徽那一？安徽大同呢？
1: 马里马里。山西黄山呢？
5: 没，
2: 山西那马里啦，山东那一面。
1: 上黄山那边不一不的。
2: 是，马里，给么卡给呀多？
5: 是马里。
1: 这只是卡巴卡过老早的，开车嘛的，刚刚老十个人，
2: 人就不到时间能用多个。
1: 这几个保姆过来呗。开嘛的，大庄给嘛用了很多二庄的、三庄有的，俺我这些忙不有，老对不起新年规矩的那点的钱哦。
4: 没得配玉，你肯定的。
1: 很多给不给姐。
6: 초지게 님다르드게
5: 디네파시야
6: 아 디네파임자 안자 디네파르드와
1: 디네리샤
6: 따즈네 근데 이봐
1: 지단간 토유
6: 영아
5: 람체 모베
6: 아 제저히
4: 왜 니에 간과에 가고 봐요
1: 야쇼
4: 같이 가
1: 야 두제 셰도
4: 가져가.
1: 캐치님에 컴퓨터리.
4: 아, 전부 여름이.
1: 랑 나와 김도라. 랑 피게 뒤에 니에 뒤에 뒤에. 다정, 니에 남자 니가 나 오다.
2: 영아.
1: 랑 가봐 주님 봐. 랑 뒤에 뒤에 니 말이.
5: 니에 하고 유.
1: 하고 내 피게 친지.
5: 나 강바 딱지 쳐고 유.
1: 강바 딱지 가르쳐야 요래.
5: 니에 레그지.
1: 장고송한테 캔자시도가 가리네 주도지기
4: 맞지 장한테 캔자사를 내가 지 구지 제가 송도
1: 나라님도 망스되는 용 말베 마시코르네 내가님도 멤버 수소레 내게 통말이 내가 다리 무슨 자 라를 가르치도 그래
2: 아자 잘라샤사 나 내가 님 쉬어 죽는다
1: 용아 나 수수 내가 로교
2: 요 아자
1: 看过他这些菜，难道没多？俺也种的。
2: 啊，种田呗。嗯。上个月买的年糕有不同的多呀。
1: 啥年糕多？俺大妈自家让生日送不多个。
2: 啥生日？定准备呗。
1: 你爹比，你还不吃大个些？来个你爹多啊？难道要买的让叫死狗？
2: 我
1: 买田啊。哈哈。
4: 야, 가시게 봐.
1: 가래 가르치게 봐. 난 얘가 너 주위. 교수인다 굴러지 지단 잼자죠.
4: 얘가 너 봐. 냠들 된 거 아유.

0: 야시오.
1: 디아자 장라게 라르 수베 차주시야기 차청무지. 야.
0: 야주. 키시 랑아니 당부치아 유치. 치디 로디 박비다. 치디 바치 먹고 치유나. 랑게 그 당부치도.
1: 아. 랑게가 내도 띵서부터 시행해.
0: 유시 유시 니 치스 넣으샤. 나 딜레란 년스기
1: 년스기. 계속 뭐지 년을 쉬어.
0: 아 유시 유시 년을 내 치스 넣으샤. 랑 년을 쥬.
1: 좋아 딘지로 랭 깨부가 쉬이. 당도 랑가 딘이 이게 미소가 말해.
0: 미스 니디 기회 쉬고 타면 시규지.
1: 니 신수. 상당도 미세 랑도 갈 레제. 당과 치세 갑자기 니도. 랑가 지도 고요 녀보다 랑가 신다디 버릇 보시지. 이내 타마데 갑자기 니가 신름 쏜자. 랑 랑도 갈라 유림 태송 제대. 당과 제마 신자 드링아 로고치다스 르과 용수와. 니랄 쇼. 니마 이해 不行了

사디 초아서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셰프 셰라 문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원앙 차라 용장 체 서동 효균앙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에서 탈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디치

0: 가족을 가시가 좀세.
1: 좀더 비우니 다 생마다
2: 이제 니 마세요.
3: 중국 귀친 유감네. 탱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쯩이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자. 레오기 구지. 초레오 지지. 지지지.
5: 아와 원네. 세부부터나 강가지. 나와 서주라마. 나 원네. 세미지나 지다지. 나 원바. 나 우르바. 대부메바 소기. 휴슈 냠지. 능중 지메. 나외네드 탑주 제고지 전수 당라피다 나와원바 나우자바 나수동와 나추랑바 나외니제소유지 전수당 나외디당 이내라피다 무인로 소제캔게 제주바 조우지네 파상기시 주주비네 개가비르부터 나외치주 민주요체네 현재양라 토보미료 락제기 지난년도 뇽지 제발에 덥시다
6: 당도민주구이나 리미토 당제당 10제천리 당종 지신 리미토 배주체조
5: 제주당 개용기 총기 갤럭시 유비 문지 나외 대단디네 편유 대비 권에 나외 내드 라스 지지 분위기 나외 대단 세월 중이
7: 산에 하스 총기 링고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응아 안이 추 산에 하스 총기 링고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응아 안이 추
8: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니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주 사브르도와 대 티레 직신다 이네 대 나로 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와 대 대신다 대 이네 야 수업도 대 직신다
9: 그때 난 저의 한국이 진짜
10: 야 민키비 너 공대부 매부다 너 공각봐 너 취약수 된바 고나 구유콜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추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제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나 캅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셰셰유비셰셰뷔치라겐린유카바앙자레워게구지추숨구구구추숨산예라스냥첸람후캉면캉키네드부살베카즈칭비탕나녜디탕디네시그지루므체디쿠카즈칭비탕나녜면제총캉로고총게니동추괌불람로고룹총탕베카즈칭비탕나녜면제총캉
12: 韩国真的太好了，刚把他们打个，咱们逮捕一把，打两把吧，你那么说吧，你我爹当初还见过韩国的，这样，土路逮捕起来死人了。
13: 那半年以内，你我打见过韩国的，偏那也不许知道，你我打见过韩国的，见过个爹当了，送就土。

0: 你说给句子，这不里样子的区别，门顶，他说养茶别，他是区里局长。喂，天哪，快出去接川辣小姐！
1: 卡几杯？出个六杯，出去好些几杯。啊，第一，看叫你俩卡巴东大，你不得参详。
2: 中国古镇界卡巴东大萨瓦，哎，卡巴东大，天外我啥子写？
3: 罗一帕车，你到你学资助六级二性别普密队通体，十度参不越别，肯对对啦，卡托心真能玫瑰，体外表里看，尤其人别，不里这个堂，村民六八，加钱堂配件扛起钢头群众，脸部越拉，能量能对堂，起了枪枪铁腿群起，还将参不越，罗一帕车，级二性别普密队通。
4: 知道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
5: 敌人俺做老一把主，他们的，俺的两把、嘎子，这里那老里啊，波拉莫拉里啊，昆州的，俺的娘子，我奶奶肯定都是大家庄。
6: 对，下不下去，我得去吃点啥子呢？对不对？
7: 给我叔叔做完了。
5: 那是，
4: 养我叔叔。
5: 现在两把的对不对？
4: 到底好不好做完了？
5: 对，老一把主，他们俺给俺俩培养的。
7: 韩国的那剃秃了，不要去打赌。
5: 对对，
7: 他我都恐怕也就咱们也养毛小多。
5: 那是。
7: 啊，台湾讲俺那做养个差不多，九个几米呢，我那能当用啥子面多啊？
5: 但是那两把的，给他剃不多呗。
7: 还得八十三七十岁呢。
5: 但给他七个剃死的嘞，培养一个。
7: 那是是。
5: 哦，韩国的伢光长了，不让过。那是一点点老鸡巴多的。哦，那给他个全部大概两三剃那做，那给他俩天个培育。
8: 지도 카바라 레워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3: 로게 파츠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베 포미 디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 낭미구 디웨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 지가와 탕 쳔미 로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쇼 렘부 예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티 켄치 하장 참부 예 로게 파츠 지 알싱베 포미 디통
9: 知道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茶家赵东听不起，康明仓巴拉茶家鸡，青仓用了违规茶家腿，茶家赵东用手巧，中国几天人流青仓，你得去品尝听不着了。四川期间，多少沙坡片，连日给钱，吞进了绿树节，毛给钱，三百块钱给准钱。 지진이 복된 퇴내 이바키 링룡부쇼
10: 중국 지진
11: 야미 김비 너홍디부 메바타 너홍 각바 너추 양수된바 고나 고유콜 럽칭이두 로즈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미 니추 퇴

0: 정주지 응원에라 샤샤나 난조 준비 정주호랑 근데 오메리네 슈샤 나요리 개가른 배지 난조조진 배지 정계진 배지 조원진 배니스 원데 수요거래 다 단단 내서네 아자니 비게 따가 좌드들이 개가른 배 오메리네 슈샤 고제 속바 지지지지 아 비게 돈도 아니니 디투르 아자안주 개가른 배 오메리 슈샤 슈샤 기 균즈바 절라버스리
1: 아 돈도 산티게 슈어
0: 지지지
2: Hello, 침배 문제비 야 현통지 임배 문제기 안하사 야 대비숑 거야 테레 안 카메라 미지 조고도 좀 튀카네마 저 조고도 봤다 주기 안 주디 담바 안 제심 두데 제심 제마심 두데 고도 개막히지 안 직접 난도 고 안 접제 안 어디 내서 고도디 단디 간주 제야리야 고도디 단디 도시가 수차 차야 돼 어디 내 온 준비 어디 차도 겠나
1: 다한테 게라게 두스 뭐 주는 데서 바다 난저 저런 병원에 차샤비는 량난저 딱한테 쉬우래 폐기 무미리네도 저야 체투 통신 다 갑교 체분는 거 유자르도 와 다난저 고조대야 차샤비는 다 폐기 믹스 케이지 템베 짐주 요 체지지
2: 是吧 다시
1: 다 단다 난저 게블로리아 요베 뉴주 슝라 미나 로 다한 두스 쿡스 대슈 바라레 넘주 템 하셔 치스 와 다초 강스 시대네 다난저 폐기 짐주 기 차긴도 저
2: Yar

0: 토체 나온 거다 드리 안 나서 주니야 역시 진짜 좋았어.
1: 겸아 아자 너한테 개거린 배우미리 내 수자 찍긴 나도 진짜 제 도면 소.
0: 아 네.
1: 나도 시론 종지.
0: 시론 종지. 아 시론 종지 스네 딩원 군요유.
1: 레스 레스.
0: 아나 딱 그러는 야야 가서가 내 제발이 좋아서 또 하시도.
1: 어 겸아리. 안녕 시방자 보슴줄라가 시방자 그란지요. 아 아자랑에 파조한다.
0: 레스 레스. 나 진짜 신의 야오셔 봐.
1: 종지나 데려리.
0: 레스 레스. 너 안고 제가 진정한 내 구시하러나.
1: 너 진짜
0: 나온 거. 가자 수비세. 아 생기는 이 제초.
1: 레스 레스.
0: 아. 那么这个手机的但能做盆中的人类学的上班加起来定时不可见买的呗但能做全给创作兴趣的呀恰恰为你来创作机拿落了呀我们这里看我只有送多那听给他做了我就来前面那能做西荣的种子的那里把给人家不需要送给前呢那做西荣了呀种子机时间太多啊 那么这个车当我谈的你们的西荣创作呀累得有是的我天天去金大队不可这么多等你听给波森出来了些把去平平我都把去故事送给你你光着我去学老人了这个学位弄了看不上那是那是那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 那是重庆也有你想我那金南都是多了他谈的花钱呢来听个居民拿了来点事啊重庆也有你刚上去对外干的呀就是江门大亨几天呢我听听姐姐

0: 팅윙 부동다. 탄디 부동. 대 상하이 총기 뜸규 여지라. 난 한소 왕위 뜸규 여지.
1: 탐규시다. 제외 비조서.
2: 야,
3: 나.
2: 난 저 초와 싸보다. 在中国街道下大营的他念诵丁安族普山国主席撒切德里下大营的马上还有个不遇

0: 老板, 开始送。
1: 还有, 三兄弟呗。
0: 让你天阳里干多卡, 天阳可把下的阿拉三叶列斯。
1: 还有, 他的托起出国吧, 让我们用从水电会做一个三叉顿下, 体外让大个王家九九千里, 让我们用从出国做主持一个崔西皮尔下, 他的给难了, 让我们用从出国要嘛是不, 上海给出国做一个传国顿下, 俺最推热鬼控制一个接什么千里, 把我再回过去。
0: 다시 최송구다 장면요송구 장면주구제 림배신 치조고이체야를 흉내게요시 이시야다 시리가수구라 장면주구의 시주 라다치야에게 체디 싱크표 주구다 장예기상관시 디니기 개주조니 투모토 초계산내기 기생패제니 투감 규주치니 보진지 권투유자 투감 규주치세 주구디 점린 둔제레야기 멍시딩고시 장예토나치라 장면요송 주구조준 수십시두 년체수야디 책체수야리 개치기시 니에랑시오 무제십쇼 뒤람체보여다
1: 라이노 카담드가 무제보지 장카르겐쇼
0: 무즈디 팅접젠벤조기 소신시 장면요선주게 계산디 사르드다 루부유자 니바르도 추제도웨 무제케군기 고이 지제다 툼부고시 미마쇼고 제리 제초제라 계세 촘르제르규 미마쇼고 게칭무 토담다 무제다돔소 무제케고나라 갈레유베레르덴조 림신 게지 추제다 투투체오시 딘제추네 게난게 멍외디게 더딩안 쿠규 제도제 장면요존 추구주준치알 쿠티단 토시 근제도 라바이 뒤람체부 하즈미도
1: 김제도 하이 니에라르 담사시아유 루리총이 추시디 총이스 슝기 제휴체베 통신능기 마음베 총기피게기 차고나 주샤 년년에 자러 우리 총기다 우리 무제고기 돈다디 카제친다 인지가 치료지를 세주다
0: 샤이나 카르셰비네 수수레가다 저와유병샤 왜 사워지마 주 춘생 차스게미지 인지쇼라 두시 니에랑 감주 두주제죠
1: 니주 춘베미네 두주디 공부이 뭐냐 싱그이 두주니 스르물레 자체유자 다 스토라단 그리스
0: 왜 장초구이면다 뚜리리 랭게베 인치쇼스럽라
1: 야 하바게위인 인치용긴사
0: 용아 슈고토요
1: 슈고토요

0: 허지 조랑게 당대 제도가 조미리 칭아 주제가라 닌지기 땜지 커섭지 머시하고 요시 키란니리 로디게나라 파시시라 쇼송아 타데 지토브디 레라 마타 조미시 쪽자디 소디하고 싶으라
1: 디디 인거츠
2: 와리 조미시 선이 조천생 주생간 땜지 치료 권주 상마 레리 직베 표주 민의 샤다리 최상 대수 퇴보시 마스는 샴지 쇼르다
1: 랑기 셰다라 니에자 샤강글라제디 게윤네 세제 체인다
3: 조미시 조랑 퇴네 침부터 제지 조천생 요나마도 퇴유래 같은 제 침매 봐
1: 켄즈 요마바 차사네 나랑게 샤초 켄즈디게 니에케 지군르다
2: 제 카사랑게 녜타 베트 크르도 소샤도
1: 던더지 매베
0: 아 지 초매디게 마슈다 다장레 로춘주 마다 수수튼다레 탐지체니 근제가도 탑시당시 미스 로베르토다 보고시다 쳔부샤사샤
1: 오리 랑부 규릉부터 뭐중아 선이 댐지치사 치주아 따보니 뭐 잼지제디리
3: 니 치마 유면다 몰라다 몰라게 광동 수시스 마다 칭시 니스도스게 하도
0: 되다 미즈 능무 숨부디게 참도 하고 가주민도 탐지 채워고
2: 지샤 지샤 하잉 저다 디테일어 나라니 그저 전에 잡잡으리샤 라이 나네 경 개미도 와
1: 오야 근데도 막왜 냠도 왜 아
0: 허지 지구도 와 저 미싱이라세 니마 다가잔 데도 와
1: 좋은 진보 가지겠네 라세 유산이 우마르다 디디 인거죠
2: 되다 저 춘신 독스 담바시 되어보다가 미겐에 냠 다가 데도 와
3: 로또 위에봐
1: 지지지 다들 마시다 선이 창송자 동공안 조라 부디게 야호 좀 쇼리 사진에 구리 제자 다루다

0: ngami kimbe na khung ti bu me ta na khung ka ba na chi yak su de ba ko na ko yu ko lo chi ni de lo chi chi chen chi ma to ba so ki ya me ni chi tu si kyo bu qing pi tang to pi ta qing pi tang ki tun che qing pi lu ni ge ge ki qing wa la ki yu be ya me na zi ju xi xi ji xin ki nin ju le ju be min chu di wen tu ki leng qiu tab lam ki ko ni min chu na gong ki sa wa ge tu la min chu ki gyu rim nang kap ya me ko bi ta na gong la phu tu mi be tho ni xiao yun kang ya mi ba ya ne sang tu
1: yun tong ya me ni ri tang tie wei ren xin ki ya me ni la pian bu yu gyu rim yong le xie xue yu be xie xue bu qi la ge lin yu ka ba ang cha le wo ye gu ji chu sum gu gu gu chu sum san ye la sen yang chen lam fu kang mian kang ki ne de bu sar be ka ji qing bi tang nanye di tang di ne xi ge zi lu mu che di kui ka ji qing bi tang nanye mian che chong kang luo ge chong ge ni tong qu guan bu lam luo ge lu chong tang bu ka ji qing bi tang nanye mian che chong kang
2: di ren an zu luo ge ba ju lam de ani le ba ga ji ji li na luo li ya bo la mo la li ya quan ju ne ani miao zo mo ne de kan de de shi da ha zhuo
3: de sha xia ji wo de ji zu de shi da ge nan de de
4: 给我叔叔的话了那是养我叔叔的现在连把的提不住的到底好好吗现在的连把的提不住的到底好好吗现在的连把的提不住的到底好好吗现在的连把的提不住的到底好好吗现在的连把的提不住的到底好好吗现在的连把的提不住的到底好好吗现在的连把的提不住的到底好好吗现在的连把的提不住的到底好好吗现在的连把的提不住的到底好好吗现在的连把的提不住的到底好好吗现在的连把的提不住的到底好好吗现在的连把的提不住的到底好好吗现在的连把的提不住的到底好好吗现在的连把的提不住的到底好好吗现在的连把的提不住的到底好好吗现在的连把的提不住的到底好好吗现在的连把的提不住的到底好好吗现在的连把的提不住的到底好好吗现在的连把的提不住的到底好好吗现在的连把的提不住的到底好好吗现在的连把的提不住的到底好好吗现在的连把的提不住的到底好好吗现在的连把的提不住
3: 쉬었다가 남자 티나서 느끼라리아 대가 비비
4: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1: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맹 가신 이라 슈미 스슈 야힌 콤메 콤부 탐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저도체 콘세 콤부 신시 지도 기가 설라 총예 총교로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 당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 기 케주 당 뒤네 취급 체휴 저당 야부 메발 여성 치도 타디 슝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 당 함티 딤슈 치웨 콤부티 뒤디 신기베 촌나 시용이 초고초 콤부부디 당 총야 계획 강바 초용이 디교 치도 티주 함조 인베 함조 기타 계기베 심체미 타디 슝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치베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어 당 대당앙 차롱용웨 민드슈 함 차지로 고르게 당 굽주고고 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2: 디링 안주 로게바드 함디 아니 레바 까제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모네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3: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있다고 나는 건데
5: 대우 수수도가 알아
3: 나세
5: 양우 수수도
3: 진짜 레바데 피부도 왜
5: 다디 하고만 생각 안
3: 해 디 로게바드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6: 한국인이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하고도 공부지 되자마자 양모시오도
3: 그래서
6: 대회장한테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3: 다시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6: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3: 다 기란 책을 틱스들래 부야 얘기란
6: 그래서
7: 너 한국인이 건강한 사고 시텐덴 로지바도
3: 어디 기란가 추음다가 남자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4: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1: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베 품이 대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디웨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 지가와 탕 쳔밀록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쇼 렘부 예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투 켄치 하장 참부 예 로게 파트 지 알싱베 품이 대통 지도 카발 레워 예구지 추추 직추 추추지
8: 바과 스조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유지 유방 바부 장식하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추도다 배추 능초 바제 륜중다 능수 튼바 바부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라 유방 바부 장식하네 리브 메바 추도다 배추 능초 유방 바부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다 첼레미네 바베리기 네드카라 다큰지 유방 바구장식하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위해 kiranla bakbe rigi nedu yuzi nye songala pini luti nangcho la rimi chechu da nyamliya nangcho. Chilegi lakze tang, haksam ki shepshu kunyi piwa gosu cho.
9: Yufang, bakbu zangsi kaki jitan jisim chikubi kuyin, bakbe rigi nedu kala chongkatu pini shibje nyamli nangzi gor gudang gosu guli migul.
8: Hase sani, hasu chongki, jingguanchu nyangjian holam, kabaangza lewa ye guji chuji sunga jijige. Shizi sani, shizu chongki samchu zichu jatikilam, kabaangza lewa ye guni gegu nganga gugu chu.
10: 那我问你，谁不明白呢？讲着急，那我四处浪吧，那我问你，谁明白呢？几大急？那我问吧，那我问吧，谁不明白说给退休娘子能中起名？那我那对他就结果的真书谈了撇的，那我问吧，那我咋办？能做到我？在处浪吧？那我你在做月子，真书谈，那我这谈定了撇的，我一路说这看给，再就把做我几年，他上给些追逐归人。
8: 给个别人不当官，那位七句面具越起来，春节养了托不明的垃圾给其他人都用这七八来，好气死！他的名字贵呢，李密托，当街当十几千里，大壮提醒李密托，骗局千种。这书堂给用给冲击给老子们预备，目前那位地摊的呢，骗你点表过年，那位那对拉出七斤，过年给那位地摊三万多呢。三年，他是冲击林国小郎爬过从中给你张，可望着，两个月估计出几硬啊，按你出。 三年，他是中级林国小郎爬过从中给你张，可望着两个月估计出几硬啊，按你出。

0: ཁྱི
1: ᱡᱤᱫᱩ ᱠᱷᱟᱵᱟᱨ ᱱᱮᱜᱚᱨ ᱜᱮ ᱜᱩᱪᱤ ᱪᱷᱩ ᱪᱷᱩ ᱡᱤᱠ ᱪᱷᱩ ᱪᱷᱩ ᱪᱷᱩ ᱡᱤᱠ
2: ᱠᱚᱝᱠᱤ ᱠᱚᱢᱵᱩ ᱪᱤᱱ ᱪᱤ ᱛᱤᱱᱤ ᱛᱚᱝᱢᱮ ᱜᱟ ᱥᱤᱱ ᱤᱞᱟ ᱥᱩᱢᱤ ᱥᱤᱱ ᱥᱩ ᱜᱟ ᱦᱤᱱ ᱠᱚᱢᱮ ᱠᱚᱢᱵᱩ ᱛᱷᱟᱝ ᱵᱩ ᱛᱤ ᱥᱟᱯ ᱡᱩ ᱠᱷᱩᱢ ᱫᱚ ᱞᱮ ᱞᱟᱝ ᱪᱷᱮ ᱣᱮᱱ ᱫᱟᱝ ᱨᱮ ᱫᱩ ᱪᱷᱮ ᱠᱚᱱᱥᱮ ᱠᱚᱢᱵᱩ ᱥᱤᱱ ᱥᱤ ᱡᱤᱫᱩ ᱜᱤ ᱠᱟ ᱪᱷᱚ ᱞᱟ ᱪᱷᱚ ᱱᱮ ᱪᱷᱩᱱ ᱫᱩ ᱞᱚ ᱥᱩ ᱣᱟ ᱥᱤ ᱛᱟᱭ ᱫᱤ ᱥᱚᱝ ᱪᱤ ᱵᱮ ᱞᱟᱢ ᱥᱟᱵ ᱱᱤ ᱪᱤ ᱵᱮ ᱜᱟᱝ ᱵᱚ ᱪᱷᱟ ᱞᱩ ᱭᱚᱝ ᱣᱮ ᱪᱤ ᱫᱩ ᱥᱤᱢ ᱡᱩ ᱛᱷᱟᱝ ᱥᱟ ᱵᱮ ᱪᱷᱮ ᱵᱮ ᱤᱱ ᱵᱮ ᱪᱤ ᱵᱮ ᱜᱟᱝ ᱨᱤ ᱪᱷᱟ ᱞᱩ ᱠᱤ ᱠᱮ ᱡᱩ ᱛᱷᱟᱝ ᱫᱩ ᱱᱮ ᱪᱷᱩ ᱠᱚ ᱪᱷᱮ ᱦᱤ ᱡᱚ ᱫᱟᱝ ᱭᱟ ᱵᱚ ᱢᱮ ᱵᱟᱨ ᱭᱚ ᱥᱟᱝ ᱪᱤ ᱫᱩ ᱛᱟᱭ ᱫᱤ ᱥᱚᱝ ᱪᱤ ᱵᱮ ᱞᱟᱢ ᱛᱤ ᱱᱤ ᱭᱟᱝ ᱥᱤᱝ ᱥᱤ ᱣᱚ ᱛᱷᱟᱝ ᱞᱟᱢ ᱛᱤ ᱫᱤᱢ ᱥᱩ ᱪᱷᱤ ᱣᱮ ᱠᱚᱢᱵᱚ ᱠᱮ ᱫᱩ ᱫᱤ ᱥᱤᱝ ᱜᱤ ᱵᱮ ᱪᱷᱚᱱ ᱱᱟ ᱥᱤ ᱭᱚᱝ ᱤ ᱪᱷᱩ ᱠᱚ ᱪᱷᱚ ᱠᱚᱢᱵᱚ ᱵᱩ ᱫᱩ ᱛᱷᱟᱝ ᱪᱷᱚᱝ ᱜᱮ ᱜᱮ ᱵᱮ ᱠᱚ ᱜᱟᱝᱵᱟᱨ ᱪᱷᱚ ᱭᱚᱝ ᱱᱮ ᱫᱤ ᱜᱚᱨ ᱪᱷᱤ ᱛᱷᱩ ᱛᱤᱯ ᱡᱩ ᱞᱟᱢ ᱡᱚ ᱤᱱ ᱵᱮ ᱞᱟᱢ ᱡᱚ ᱠᱤ ᱛᱷᱟ ᱜᱮ ᱜᱤ ᱵᱮ ᱥᱤᱢ ᱪᱷᱮ ᱢᱤ ᱛᱟᱭ ᱫᱤ ᱥᱚᱝ ᱠᱤ ᱱᱟᱢᱚ ᱠᱤ ᱪᱷᱤ ᱵᱩ ᱭᱚᱝ ᱪᱷᱩᱠ ᱪᱮ ᱪᱷᱤ ᱵᱮ ᱛᱷᱩ ᱪᱤᱱ ᱞᱟ ᱪᱷᱤ ᱵᱩ ᱪᱷᱚ ᱛᱷᱩ ᱪᱤᱱ ᱡᱚ ᱵᱩ ᱭᱚᱝ ᱣᱟ ᱛᱷᱟᱝ ᱫᱮ ᱛᱷᱟᱝ ᱟᱝ ᱪᱷᱟ ᱞᱩᱝ ᱭᱚᱝ ᱣᱮ ᱢᱤᱱ ᱫᱩ ᱥᱩ ᱛᱟᱢ ᱪᱷᱟ ᱪᱤ ᱞᱚ ᱜᱚᱨ ᱜᱮ ᱛᱷᱟᱝ ᱜᱩᱯ ᱪᱩ ᱠᱚ ᱜᱩ ᱭᱤᱱ ᱞᱟ ᱜᱚᱨ ᱜᱮ ᱠᱷᱟ ᱱᱩᱭ ᱜᱮ ᱪᱷᱤ ᱛᱟᱢ ᱪᱷᱟ ᱪᱤ ᱧᱩ ᱱᱟ ᱪᱷᱟ ᱪᱤ ᱵᱩ ᱜᱩ ᱭᱤᱱ ལོ་ཡེ་པ་ ཕ་ཆེ ཉེ་དོ ཉེ་ཤུ ཚ་ཏུ ལུ ཅི་ཡར སིན བེ ཕུམི དེ ཐུང ཐི སབ ཐུ ཚམ ཡེ བེ ཁེན དེ དེ ལ ཁ་ ཐོ སིམ ཅེ ནང མི གུ དེ བེ པུ ལི ཁེ གུ ཅི ཡིན བེ པུ ལི ཅི གོ ཐང ཚེ མི ལོ པ རྒྱ ཆེ ཐང ཕེ ཆེ ཁང ཁེ གང དུ ཁེན རུ ལེན བུ ཡེ ལ ནང ལེ ནང ཐུ ཐང ཅི ལ ཆམ ཆམ ཐེ དུ ཁེན ཅི ཧ ཅང ཚམ བེ ཡེ ལོ་ཡེ་པ་ ཕ་ཆེ ཅི་ཡར སིན བེ ཕུམི དེ ཐུང ཅི དོ ཁ་བ ལེ ཝ གེ གུ ཅི ཆུ ཆུ ཅི ཆུ ཆུ ཆུ ཅི
3: Tiring anzu logeba dru lamdi ane lemba ga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e nyongso mune di kandere dosi daga dro.
4: Di shabsha ju odi jik tsudash taro nani nandwe?
5: Dewa shushtu wala.
4: Nase?
5: Yangu shushtu.
4: Chano lemba di tiku dwe?
5: Da di hao honga shung wala.
4: Di logeba dru lam ane kira liya piya ime.
5: Nase nase?
0: 한국어디나티톱라
1: 지도 카바 네고르 예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녀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타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시심 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네 되므네 신토블라 큰중 경우 로미시 비징 비민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기 안지 수덕기 면주 지도 사르도 되유진 계련 방된 주영아 탕 미도 장시 목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계시 기란 미그접지 지바타 미 세범미 동와 미규 튜바 미 깜보소기 내퇴 유지 비징 비민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라 펩타 모여라 카바타 송칸낭 리펜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서 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인점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아 니추
7: 네, 지부치기요.
8: 아, 시중도 뭐, 지부치기요. 나는 좀 스테이나.

0: 토체 나온 거 다 드려야 나서 주니야 역시 진짜 최소.
1: 겸아 아자 너한테 개거리 메모미리 내셔야 찌 그나저 진짜 제 도마소.
0: 아 네.
1: 나도 시론 종지.
0: 시론 종지. 아 시론 종지 스네 딩원 군요유.
1: 레스 레스.
0: 아나 딱 그나야 야 가스가 내 제발이 좋아서 또 하셔도.
1: 어 겸아 말이 아니 시방자 보슴 줄라고 시방자 그란지요. 응. 아 아자랑에 파 좋아난다.
0: 레스 레스. 나 진짜 신의 야오시면 봐.
1: 종지나 데려.
0: 레스 레스. 너 안고 제가 진정한 데 구시하러나.
1: 레스 레스.
0: 너 진짜 안고. 다 자수 붙여. 아 선생님 너희 제 좋아.
1: 레스 레스.
0: 아. 남생의 소시다 단난조 편종기 림내슈도 잡다 갸치라 띵서 가지 말베 단난조 준기 총수 신시대야 차샤원이래 총수지 나로리야 우미진의 칸가지 요스동도아 뜻인기 산소나 영원 전나의 체미 나난조 시롱기 종지디네래 파르게브린 쳐브지 요스동기 제는 난조 시롱리야 종지지 시가테도 아 남생께서 땅가 탄데 있는 시론 정서야 레데유 시다 뭐 틴틴 제 김나데 가자면 더 땡에 틴기 어 보슴 줄라르 세바스 핀뱅아 도와지 구슈 송기녜녜 콜 저와치슈
2: 로그나
0: 티게 쇼이 노라 감사
2: 레세 레세 김라 레세
0: 제스 딜레볼라
2: 제스 딜레
0: 어 한주 편중 농촌 년치 내공 벽에 생가 이규제 더를 쉬어야 레세인데 내임바
2: 난지 난지
0: 티리 생가 대자야디 어 시론 정서 고리야 진짜 수아자비
2: 로로
0: 제스틸레볼라
2: 진짜
0: 그냥 클릭클릭해게
2: 좋아
0: 단난조 시론종제 수아기 다 잡초 시어로 봐
2: 로니
0: 이 중국어라도 힘들지나
2: 또 시론종제세디 잡루디 중국어라도 전에 어 님아 다튼 당고란 전 풍쟁이 미끄네
0: 아 네세
2: 시론종제세디 와도 전도
0: 다브리스 네세 네세 아나 디조르시 근데 가려야 잡되는 거나
2: 다디 접빈지에라디 조라디 젠다 뜸비 뜸비가 이내래 와데 접빈지
0: 뜸비제고 체제나다야 노노 단나조 시론 종지기 샵주데야 차샤비노 다 믹세기 케주르시 카리나
2: 어 제주데 딱이나 디어레니 어 미냐 호라데레 그리
0: 아 냉아이기 동난다데
2: 나와니 너지 호라데레 그리
0: 그 차샤비나
2: 어 다 너지 페라 차샤비니 이제 죽지 주어래.
0: 어.
2: 죽지디 따당 거 구동디 봐. 구동디 저사리 주다가 이제 죽지디 자고다. 엔로마 필드래 되래.
0: 아, 네, 레스 레스.
2: 따디네 델리다가 시부스 제 영화제 시부디 자고다. 양어 내지데. 숨동래. 진이숨.
0: 아, 레스. 진이숨. 시부스는 근데 지금 콜랭고나.
2: 시부스는 딱 좀 죽고 나오게 엔도스 동게 더이래 찾으라지.
0: 아, 네, 레스 레스. 노노.
2: 양디 좋아하네. 뭐 야라이슈스지.
0: 야라이슈. 아.
2: 야라이슈스데다. 아브라데다. 나와 집시지 중재심제 따도바디 샵신도도 야다 제비야 중재.
0: 응응.
2: 나와도 중재는 아라디. 가보 중재 남바스 다는 거네.
0: 아, 네.
2: 남바스 다는다. 남바디다. 정답 진행이 딴 정성다. 소자성다.
0: 진진.
2: 에메자. 에와데. 남바디 쇼 메베 야 샤르지 조
0: 아 네 네세
2: 야 샤르 와투스
0: 아 레스 레스
2: 제대로
0: 시즈 단난즈 셰바디 차샤비 나나즈 튀균기야 셰바 망체가 공공부다 안 되르바 디야 만자르스도 개 원주 나야지 유나
2: 디디린 몸뱀 바게 소비 제문 여기 바카르
0: 다
2: 라원 예 요레스 겔라가 니마 겔라가 코노 조르 숨게니 예 요레스 소비 디레 제제 요마레
0: 아 네
2: 시론 종제 세제 종용네 부다가 모데 제 요마 단데 어규데 샤샤르니 지기 단데가 그디규다 뭉치 차에서 집에
0: 아 네
2: 단데 지기 삼비 섬규고 지기에 살았지 뭉치 제비는 종디니 동자고다 카베르
0: 아, 네, 파수 대단한지 대사이면은 사실 망부지를 양우미르네 쉬샤도 난지 럽제나로리야 부구기 파싱기 류종체다 송제체제 양 류제다 님보 송제체제 양 디나르 삼발레 나바신다지 토네 군지치다지 레섬기
2: 가나란
0: 리발 네세로 안길라요 토치시 에노코나조 자와스나지제 먼저 샤브르디 고네 쿠브두지 빨리 체주로 나시면
2: 러
0: 토세나 아니 내가 그리 되게
2: 난정난정
0: 나도 총수 예윤이 자원에 김난도 스토갈
2: 돈다
0: 탄도 과치네래 팅기 준비 나러래 인데샤
2: 떠나라
0: 총수 예윤이 항상 저대배가네야 두서 장문다 굉장히 텐네 뭐 팅팅이 체제

0: 中国却唐山点别秋意也也行行了。 아니 마팜 유조 인디
1: 초벌 사도로 차유
0: 디카르니 자민토 서법 토슈기 서구시 입시 청디도 숨조타 가라 숨조 숨시니 또 숨조타 가라 십시 십이면 파라 셔디도 계주 계지타 가라 니스성니니 또 계주 계지타 가라 니스도 파르기 면디라 네 쾌양 제도기 나타 녀와라 자르겐키 교용라 송경 치시게 내년 고르토 초아르 르겐기 미망치와니 콘타 잡으티 콩기 첸라 삼바시 베기 예진 너리서구 부신종 허버샹 공규 총주의 유미인 공규 총주니 소면에 고도 내신 로더기 튜 체크 잠링 내조편준 님십 냠내 지기
2: 굿굿굿굿
0: 대야르기 퇴수 저주 좀비 추소 좌야
3: 샤시 개위
0: 삼비 추소 티다 랑 능미르 제네 강도 저주 좀롱 대가나 초대 지기 없이 퇴시라 조르 시버로 제메기 추초신 저주리슈 강도 여야 관저로 고된 책임에 티링기 믹스니 나타 체타 장비 리듭시도 인신 노르초기 교소 내니 고르네 태가를 조성왔디
4: 추스 겜비의 뼈전에 티링기 미유니 경시도 여봐 시에토
0: 사바야 뒤고 메티 런던망 뼈진 추지 체겐 코베 강자 대부 메바르 교로
5: 모투 추 초교 균형 체네 대유
0: 디게 빵즈니 녜녜 고르키 빵탄신 도부 메존 시그 경우에 추즈와 콩라 전이기 섬세 위에 버시

0: 담에만 접으면
1: 파다 냠톤 디가라 차다 심부시 꿰디 공세를 줘왔다 정중기 탑도타 제도 그지노 니집 뎀비 이렇게 자제니 디가라 차노 중우베 초고 용기 디기 빵도 매베 치투시시 내 빵도 차노 중우베 집안 미름 뭐지 금전 강인 세기 매로 관저에 판매를 롭전 전에 나라 손잡 지기 여진 초고츠 도시 마무시 된로 삼배 수나 지야 매바라 포비니라 제시 세부 개비게
0: 신이 이토 와게 이토 마오 염자레도 에데 아 다 마오 염자서 대대레 에 아 마오 염자서 대대 당에마데 마오 염자 그치라 에 아베키 아바 아베키 포보 어디신 미르티 미르키신데 덴드랄한테 노르초 룩초 이제 도리 이초 이남네가 이르데 나도 이남네가 어 다 다신들 더에 메레 미기 개갑을 미기데 남라 송접 그 사례다 존에 김이긴 남라 송접 그 스네데 데디스 예글 노르룩 이초 이남 더에 메리야 아마원이 그 때리 그 송접 그 세대 하고자 아
1: 유미초 로셈 지투 중디 관수의 능미를 세우에 노나 예루 나다 타니사라 땅기 매티 내 장도기 나와 테니 노나기 심세나 교류 폐기 매기

0: 경리네 콘조 퍼부숨나 대체 네 남의 퇴기 사바타 코에 바바 보 보에 보소 매부 남자 디가라 내년 잠도 차노 총시 개조와 천중디 콘센티 따라 요와 매바라 나라 제교 지기해 나니 마밤 유조 인디 지신 나초기 나라 천도 자오의 라와 꿰마타 초제남 내방토 기비니라 유로 대외 누루타니 모디 타나 잡아 치신 지롱 칸사라 켜 저거츠 헤메기 미단네 학삼기 제와 삼 초르토나 컨제 튜모토 나라 제도 대비 코라 코요지 죄초에 내가 롱오 치자 링디다라 뇽제 치세 이외 미망치와 경리기사는 디가라 용디 나타 윤통키 전소묘와라 제대로 체증 콘즈 콘즈니 나니 타바라 롱오동자라 체뇨미 야르드 튜즈 니수 히말라 예지규타 강디세 지규니 슈르 용오비 컨주 세메 나라 추 튜고보 젠 코덴 제바타 튜충수 담라망타 지토 추진 차니 추진 대단한 내 체 지수 외배 최소 망도 유티 당신 장업의 추진은 내중 대다 지가라 효조 체제에 지민 체와타 저신이 왕키 거주 효조 체사라 다시 매급 샘낭 토시 망부식 체유부시
1: 예 이나도
2: 지금 뭐냐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1: 对, 对,
2: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0: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中央堂, 年邦年天了秋地, 张北对于土年柱级别切把了周围的景, 端地是那个年柱南接在了那边的穷年, 忙起往张北就秋打了年邦土老有余热这个人热心被年柱提到你, 那个拼的老北了不接把了穷, 那你马旁有座营地, 俺家开足他天土，但那团结先辈苦有点了，出行远了，开足了，且早且晚弄不得立即批信员。张北有叫他当年舅舅你，刚在前院追叙几日天，查到舅舅边，咱叫他提车一爬帮提醒，出去那座街里，他刚去中央门，看到舅舅边过年，七夕替他迎别，中央门前我店家俺老头里面，头前点了立个。
2: 沙巴塔有没出村长们那些身边伢出发的用的，听到客人呢，你我都干的那些这边免再说，就几月。这里修松是那忙做做，这里做呢，伢来干部说，干部说呢，这里包装说装，这装说是这装几个没去的客人才讲，做的这做个节目都，这个你那些小松呢，他不没做个节目都，嗯，送那些小松呢，这里那把他的出色，对不对？他出门都得了。
0: 在巧都俱乐部给编不得了，我这里。罗马孔、金柱都不明白，如果一名是那么了，出国结交他，确实为那些团个马帮民族那团辈，伢些干部、汤官呢都能巧都俱乐部编这团结。大家作为车间企业都双融，努入那么了，那团提着这个，伢些汤底俺是编这团个。开最俺他，西端伢们那个操作了新都开心。 那些偏执低得不连容，开出参谈催眠吧，早晚难吃牛面。提了多的他巴拉，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 Kedingi Chengui Ma Chetsi, Kezui La Da Di Kang Yimi Xiesa. Polo Ngabzhu Ngan Tuna Tsuenbe Bema Zhangzhu Ni, Horba Xiang Bangri Chongzhu Yimi Yinxing. Khonzhu Dian Dui Zhu Rani, Ngada Pada Jili Giesar Ne Yujing. Dawa Miri Ngore Damzhu Di Ligab, Chongzhu Nang Chowe Khoje Nyowara Yungu Yuela. Nge Khon La Chachi Chiebe La Da Di Kheri Zhu Yuela.
1: ཁྱི ཕྱད མམ
0: Jili gechu khyasum yuebe, ngala ya chongwa ki sangwe chakzu mizhawa yue. Tena, chima nenga te ya kangsara yueba shikmin. Ngay tida kacha nyungwe chisara bay yue gen, nga ta shindu jibwe mi mato nye kawa shishi.
2: Tati chima yungung zo, chima nenga zo gyu de, tena, ta zo yangdek penyu ki kangara wo yue tena, ta ngay ma, zo, di mei pekaabla di kukunda orang zi lakzal menzo ki chotin bina takzang chokbe ki lakzal mei pekaabla di la chai xeqo zhung huna ta karji chamba rimni zonda dinda lini di tungna pimi wotori dini sok dinda yang zi dito la zi dropa na yinda zi zi yang dito sok zi luwa na minda ta miri dinda la dang minda di pimi wotori
0: Kedi kechu samne ngang tashib cheche, chima nangan yi tumo ma yinbe kechu tokto. Teni, shindu yangwaan di, cheche nguan su yinne dweba tanga. Cha la xebe, balab ki deru, tor ka la nyangyo tu, gyurki me.
2: Teni di sanre na chima karwa di malo re, chima karwa di lo ma re, chima nakwa di lo re, di re, di chima hiye da menda re, ko ka nang tangi gyurri re.
0: ཉེ ཐ་གོར གི ནམ་སི དེ གུན་དོ ཅོལ་ལ་བ་ དེ ལོ་བུར་ དུ ཕ་བེ ཆ་ཅུ དེ ཅིག ཆེ་ན ཁོ་ཅོ གི ཅེལེ ཏོང་ཏ ལ་བེ སར ནེ་བེ ཧིན་དོ ཀ્યા ཟོ་ཡ ཚོ་ལ་ ནེ ཆུང་སི ལ ཡང ཅིག ཆེ་ ན ཆང་ཝེ གི ན་སུ ཆ་ཝེ དང་ ལེ རིཛ ནེ ཅིག བེ ཅིན་ ན་ ལེ ཆུང་ ཡ ཡིན་སི ཝེན་ དེ པེ མ ཅང་ ཟོ་ཡ གི ན་ཝ ཆུང་ མེ་བེ ང་རི་ཤི ལོ་ཅི ཅིག ཅིམ གི ཆེ་མ ནེ ང་ དུ་རུབ ཆེ་ཅི བེ དེ ཡ ཁྱོ ཁྱོ ཡོ ན དེ ཟོ ཁེ ཏོ ཝན ལེ ཧམ སེམ པུ ཙམ ཧེ དབ ཁེ ཝ ཤེ ལ པེ མ རང ཇོ ཡི ཆེ མ ནང དང ཡེ ཤེ མ དུར ཆེ དེ ཉི ཡུ ཝ ཏོ གམ ཅེ ཅི གབ ནམ ཤེ དེ ཡ ངོ སང སང དུ ཁྱོ ཡུ དེ གེ མི ནམ ཐ ཏ ཝ ལ ཐོ ག གེ ཉི ཡུ ནི ཆང དེན ཐ སེམ ཅ ཁ ཝ ཤེ ཡོ ལ ཤག རོ ཡ ཁེ ཤེ ཅ བེ ཆེ མེ ཤ ཟེ ཡ རིམ ཤེ ལང ཇུ ར ཆེ ནེ ཡ ཝ ཐ ཆེ མ ནང ཡ དེ ཝེ ཆ ལ ཤེ བར ཁྱོ ར ཡུ Shibara dece, cundo nengan tongju yue rung. Se su jue gu na, chima nangay takze, tatong tobu me. Te ya, chima nangay durub chigab, jidang ki chima tenja ya, nyam tu se se be. Byug xeen be, chima teda, lung ki ten zho wa ta, chima nangay rangsara lung gu yue.

0: 야, 다들 캐럿콩시야, 야. 아직 들어, 롱아.
1: 니시 콩, 루지기 라바라, 매균 포베, 루유탕 냠도 담해. 금생 강이 미미시디, 세라, 탕급 매부시도 교류 유에베, 사주니, 샘제 체부초. 사주니기 강규 징부 잼드 체베나 루테야 체마나가 추탄 데바라 세송오베 미링오바라 세기 당가 체디 샤시 게토바니 아잔 주민지 라고 차기 총네 루주 타냠토 초아게초
0: 다노 칼리
1: 도나 차시 시베 체마 티제시기야 종미 초라 심네 세로 체기야 Nani mapam yunzu yin. Nindar ki shoba nani digara lingja chu nile sewo. Nala simdu chobo mabu yuti, honsu nye nye gordu chamjamdu joba ta, chokara chaba, nye ya kerwa so chijing, nye yang zedu gu churi ki konzaro shongde ching yu. Honsu nye mawa mebe jonan chor tu jing, 디즈니 마조롱어 동차 심의 총업에 용화시시 디다랑아 주 펜조인 지리 직댕기 초신 런데 요와 양내 양도 텐 메루 숨주니 냉외네 주나 깨진이 좀 임메 캐최 외네 주나 자제 메제 최기 숨지지기 튀시 튀지 못 디낭 ངའི མི ལམ ཐུ སུ ངེ ཞིག གུན ཐུ ངེ གི དུ དེ ཁོང གི དག ཐུ ཅི ལི དུན ཇུ སྲ ནས ལ གེ ལུང གེབ གི ངེ ཆོ སུ ཡོ བ ཐ ཐེ ནས ཐ ཅུ སོམ ཁང ཁེར ནས ལོ ཅོ གི ཡོ

수림니 조그 근데 시기 견뎌봐 이나 별로 매버 시기시 콩로는 이슈정님의 송대 게라타 텐토 지주 짐니 타바라 롱은 숨줄 하잠 대세바타 처부니낭 콩키 로지 직짐키 게라기 렘나오베 별로 수리라 심주나네슈 태양 콩니 표면 조다 제교로 장춥진 수유 표면이 지진 다 대주 교주조 제바시 인베 퇴주 강잠네 수짐기 표면기 교자 최도 제바라 쪼기 다니 근근리로 예외 수짐기 근근만의 본 닝타 레베 차제 내주베 표면 카직 저르디토바 제거

0: Sujim ki pyumen jota kang nang, sacha kansa ne duruk chebe dushu na cho nyatsa che yue jing. Mi xian ki ngwene jina, dezu dushu zam shi. Wen yang sujim ki ngwene jina, xindu za chewe deri yu men zhe shi shi. Pyumen soju ni, xindu ne la pek shi, nyuk zin chewe gyurim shi yin dik. Pyumen mang chewa tegar jo gyu me jing, me du wa, tuk chewa, me nu toru don wa, 맹기 신의 명제제 제체 신의 세수제초 도수 티다 장마라 쥐니 추크메낭 맹자탄 텐도 텐카시에 쪼고 유티 티니 롱동자 규제 제베 투세기 소제시시 수짐 잉아르시 게라 이름 나오웨라시 댄송치기 유진 도저히 팀마 겸니 추세 도마타 티네 두수 미리 모레 꺄마라 떼디 세징에 대한 수혜지 시보로 동네 노루 거기
1: 다단데 다데 자제인 스테베 오르데 냐합서 펜바쿠데 데 자제베 오르다이나 데라 메나 던지 돈이 오레 데라 카차르 잔나 메나 굽주 굽지 조르
0: 노르 신제기 메징아르시 징보로 대토기 라르야 최마 기업디 도수 지민저 와티다 맨지라 줄기 없이 맨지 대다 참아 저지 제 신지 다수 수림기 맨사를 용어위 튀를 리뷰 가인스나 공기 맨지 시에나 원의 저지 지나 지루 맨지의 저도 제배 추니 닌 디가를 내니 닌 디랑라 쥐어가 쥐어뇨 태양 예수보낭 매겨방 통주로 니게 이초여진 추 탕제 미 춥시를 립기 나니 갸양라 탕시 자와타 티웨 머시 데마시 여베 전중 함께 최소 만보로 수르주 지기여
1: 포지 서바 르바텔라 촌나 한가요레 베르는 남니 바비추 공원추 자추 촘추 엔치추 다레 마포 용주처럼 와 마포 윤수 쳐든 쳐도 좀 하지.
0: 콩키 내초디 리네 표면 쇠디 내시 주제 이마 내시기 유배 내장 세나 부자 매바라 지기 유. 매지 타다 저리 레관 신지 내 뉴버 튜엔베 튜를 리비. 급히라. 나라 시담식의 남루터니 수림기 나라 뜻이부터 주디외 치도 이바터 콩키 딱도 추 첨부 잠래 죄기 매티 대니 매기 리뷰 최종 춘진 치디외 치도시
1: 다사가 무슨스 리드나 대니 리즈레 리즈레
0: 매기 리부티다 대다라 조르딥 제신신 니감 땅 신제 수림기 표면티다 총조의 매주 강낭 샤니 Gweku chewewe mima namla rime to kodion chigiyu. Kongki, chungkong lazo yinbe juyu zhowa yina tasui menbe chamsim nguandu gyurwa yinxie sunguyu. Oh, tere zebala. Nyin dida nang, daktu geba di ngala ngajwe cheba tuegidu. Maze rangzun kamgi sungyen dida durup chedi ngala lakda sukan gyu goro gyurindu. 아니 숨이 차와라 최진 깨지티다 내니다로 퇴주 유협에 믹세기 개주 치더부시 못한다 콩니 최삼인디 너리 샹중구제 초배 현당 종편시힌 초매 납지대 직년다 자대주 깨자 직년다 재미나서도

0: ngani ma pham yozo yin lon de gyur gu chhe nge ya kyo ma bu lu yang de ma thyo ngi kon zu me por de chi lu gyu la nga gi ye wen de ta de ni nge nga rang ko re ki lu yang thyo ba thong ma thi yin yer tu chu ti la nye xin ka wa pu yu chu bie gu de ren mu chu la ni no lu chu zhe ju sui su huo mi gu gu ge wei chi ji qi ba ta 제주남자 니급 호조소 포로 갸세 무두의 참수 괜히 순수 대비 지가라 리구치 나야 영지 차롬수 주디 최소 유도조 힌자수 내지 계추 지와 타다 룸도 주비 튜즈 당의 시바와 너슈시기 怎明气显得对？扯不起气，跌不躺，毛细都直。张那几个，鲁巨人不另嫌弃。冬天前面，一往盆中里在那，阳性加起为杂大些吧，兼不许多意。
1: 用个月，提前做马做公务员，出去点了看阳生。
2: 巴拉达阿姆拉尼的地毯托拿起把具体东西，俺去普纳尼的先把托眼皮当了月，看着那个鬼鬼进去，俺去你的心看你的地毯去，抓住当了大鬼，卡托鬼的感受。
3: 儿子，我们的卡的钱不着，我乱出不着。
2: 巴拉达阿姆拉的军军还在也不拿下，俺安躺不当死。

0: 내게 야 여누야 민도스기
1: 쉴 가르쳐도
0: 뭐저 망고지게 고게 대유자
1: 권달 디숨 여러봐
0: 계지 마.
1: 얘 뭐제저 귀라기 키티에 싸워 뭐시야 사모나 수가규 레로 분이로 저고치다 럽라
0: 영아
1: 교스규 장게 디구이 더담 체제 뭐제 도규 라기 카시에 치고 유러 디림 싸워 뭐지 샷네 저거 치리
0: 어어
1: 수쇼다
0: 아
1: 뭐리게 자 마치 광기 빠르 카시에 치 탑시 던다 빌리스 부딘 저 고유
0: 어어
1: 알레 구다
0: 어
1: 다도 동 치지디 소요게 구기 빠르 권에게 또스네 손초기
0: 소요게 왜 제스타 승부르베 승리 파티 세우시부
1: 전 교수 룸에 배
0: 어?

0: chi ngam cha shib ji leng yi ke tu yi ne bu ho sim cha yang leng yi pu le kala ra a yu sam yang la zhe chue jie gan lam chue du mo zhe dong mei zhe sam mei ye ye chi mei zhe sam ngam cha shib ji leng yi qie zhan ye pu jun kan le pu da ga qin bi yi gan la ge pu la zhe ge shi sung yi
1: zhang ge sim lim jie sam de du bu deng yu ma shi su su sim na le 보니 소소바부 총조게 냐대유 내줄러 마르 상부리
0: 이네가 녜 근저시 심림나 가유나
1: 탄다 제보 제베 중절 대비나 자 차르시 자신샤 땡은능시 첩주민도 자 대범에네 우주제 넘 유대용 마시 소소 르시시세데 파양부초리 계시랑 된다 삼로코제 남자다 심제는 것도노 상게 렉신다 초리 우주마접제 신다실 고호없이 장심슈 유배시고 된대 처리

0: 왜 감사?
1: 감사. 기라 알리샤이나.
0: 어, 아니.
1: 기란게 교통예사 시베 감디. 신우시게 가정 아동 할게 갈레스. 제가 필요.
0: 조준람기 아동 칸디 줘 봐.
1: 지지지.
0: 용아. 터제나. 이치람산다동규슈. 나레차와삽규. 디링예 머즈다야 요마디. 칼로와 쉐데 구르다.
2: 용아. 왜 겐라?
3: 哦，总结不了，我做的意思，一年我都让我找了莫特卡修美色，其他婆婆姐，孩子恐怖越过去时，多少年我这卡住从这稍后没事下生意，其他马屁对些把卷说，严肃话讲。
0: 用啊，俺家里都是牛鱼，差什么让卡把给用？
3: 那是总结不了。

0: 아일리샤.
1: 따동.
0: 레그치 위배.
1: 나 세제 레그 위배.
0: 김해. 녀장 따치가 요비다. 아일리샤. 모리 총배 내주디 라게 링초라 수지시라 지도샤. 심부도 중 쟤님 부터 용구르다. 녀리 리디나라. 레그 로모구 제빈라. 그도이니 자마트 체뉴유. 이네 라능시 가수구이도라 갑디자 투브다 초근지테라 뒤우구창구 디제 소투니 운에 공부르다 각자디 장 뒤디반 리지 뒤주링구 중매바 오리 녀랑 지하주 장팅우 뒤자지지기 레그디지 신유유베야
1: 녀마라 장군주 치디 지지구시나 레그도 신유유 이네 띵섭지뇨메
0: 장군의 신규사라 샤기 도시부디 나저 공시 세녀 송배 마세 고 미춥장라 로부체프다
1: 딘제조아
0: 용아 모두 후다치아 네즈디니 지겹선 반야사 쇼기 자게 다소진베 랑초다 넘교디 니 레미 속진 토라 뒤디방기 삐질 진슈니 장매 니 주의
1: 갑교 체자 요시라 춘 야치
0: 용아 젠장 숨숨웨 레치시
1: 용아 게임이다 따동
0: 얼레고다 샤미 듄세바치제 레그시주스리치 디네 노르듄세바치 지이겹슈 샤레고 슈입시
1: 가리이너
0: 교진디 랑셉나 셉싱시 계세랑을 고비유너 니에 상마 용자 제조 용도구에

0: 지급 치라. 어, 딱제 인슈디. 기랑게 숨는 시 섭주개비. 테마제 지급상라게 큰큰요 맛이. 땅에 랭게 리트부터 봐. 아,
1: 다시.
0: 어, 네. 테마제 수면 슈디. 기랑게 세신 한송. 어,
1: 다그리. 나라니 카덴실 내비버. 지라. 니라 세증이야.
0: 어, 잘못했네.
1: 제자. 니에상라. 간다랑게 안 얻고 제비시고. 장사와 송교 세비. 나라니 구두다 잡이버. 에. 이니 장게 습습마 시작하리바. 디리 양이의 도중아. 니의 도배 맞지. 지게부터 십승기. 我的 창모통스.
0: 이네 지게도 십승라게 개성민도.
1: 디아상게가 야스우다. 헤. 你小生了卡的姐姐明天见吧去你妈学啊谢比公司兄弟卡几百米卡罗几百米呢什么币呢没啥币有谁前几个币了给人家恭喜马斯那罗特谢呢姐你让给亚斯亚的姐姐的生不得啊<音><音>

0: 가르쳐서 내 가르유
1: 지겹상라 지겹샤라 통하면도
0: 가르라봐
1: 네 건설공사에 카바테모 망부기위 레니아민도 제자 생년당고 계주 비겔리드

咱们也休息了，想解疲惫，红福南边走走，没长毛，这道从头看了，从头学习了。咱们列松哎，咱们列下了，列下，大姐呢？从头给我走一道。 계란조 장모, 홍福남자 쪽에 국민인자, 내 주식자 하고지, 티링에 대해 계란조 셰야주유, 홍福남자 대, 밤니 송샤. 내 주디 영니 큰일 하유미가 제주 진도도, 최장 티링 계란조 대개 단지, 펜주 주도 진행이, 마란조 냠용다, 넙순 척동 잡아 지내 직지.

0: 然后我在永林里用呗。哦哦。然后前你要读哎。还是要读个事。学到学个吹死个。要读。
1: 我就请你说，今天是代表的。
2: 苍木看不上，年明了，微微安是月，问给穿不了几件的西北人。他这样子，电视确诊张姐，你们送去拿餐单给托个人民，接到人民送去说送叫去。让公司可以赢吧，准小鱼呗啊。
3: 我这天真忙了，姐子。
4: 看看休息。
0: 是。
5: 대쇼벨랭게 통매
0: 중린다 이교단 담부지 랭게 미제동 하스나네 보튼 좀봐 제시디리 통마 좀집에 이교던 그이 미중이 나로네
1: 와야, 많이부터 뵈시오.

0: 남자기 긴지 딱제 소중내이 다르게 남자도 밤에 조사 묘좀 규리 딱제 지기 지랑게 가서 좀 되나지 록래 소제로다
1: 너도 가봐 고 말봐
0: 이거 말이
1: 재능한 여의 지나서 잘해나시 도수 쇼메
0: 도재나
1: 小徐，过段你随时去啊。
2: Listen。

0: 키랑게 뇨송스 유스 셰샤 송데. 셰쇼딘저 수마나다.
1: 맞아 키랑라 셰쇼 쉬미. 키랑 록레 나기. 딱제기 녜슈디다. 남자게 통매 정시디. 맞아 딱제 투추. 디. 키랑가 남자 속중게 대다 송도 토르 예베 녜슈디. 디 통매 딱

공사 송부시 세제 남자대 양자다 제제비 기랑게 정시 주임 수제 마저 멍을 털다자 김에 기랑게 전배 주흥게 원리 쉽규 공사 예배 년수디 기랑게 준수 제주 없으기 제장 아주 다른 요소 준수 제비 대부 기랑 입에 도구지기

마기브 능시리 이네 겜팜니가 마그 주스인 셰브르바 다리 홍포그 마데 최대냥아 손사 노주쇼니에 대응하지 계속 연결 말다 결혼스틱에 레그 야우치야 머신가 IPD네 카체우지 이네 탐시를 균도조 셉 손사 직체너 너스틱에 교고 사신단의 토조유주 급디디 너스페지 전수카디 인기리 이네니에 닝지켜는 식민다 현수 쇼키업라 쇼키업 봐도 나 렌시게로 치아 요쇼 제마 쇼키도 나 렛시에 쇼 다마 되시

0: 로추 치버다 니에 타보도 미세도 소화게 되비 디리 나레치도 소화하고 싶게인다 인다 겨세스토도
1: 아 문에 역시스 디리 니에라 로부체체 스스부도 두구이다
2: 통주구에
0: 구아 지마 니에 디치일러 강부 딜레 토하시겠구이
1: 다가리 강부 딜레 토하시겠소오시 쟤네 토세도 와 지마 나 체크 줘요

0: 知道啦。
1: 卡切尔，马古达克拉米尤夏耶罗杰马切尔。
0: 莫让我应该雷姆萨不是，连着了，咱们得掉马是呗？我也请没得。
1: 我那嘴皮不是，有谁说？
2: 老婆，偷偷弄烂的一遍，打弄麻将用的贵啊！喂，我手上没有锤子，我来你哦。
3: 可中的，你让我解决，干么子了？光讲。
2: 啊，对，打把的这麻将用的贵啊！我来你给这姐姐，我呀留在那再住，我这麻将用的贵啊！我这单位的克拉斯，我是在做事。
3: 哎呀，我想不起，哪个克拉斯就是？
2: 我当我光担心他给其他钱没得，你想钱说话行不行？我想钱出个孙子，想钱刚爱这对，你也嘛钱用嘛是吧？你给我们再多啊？
3: 刚爱这些，想钱还是些多。
2: 哎，哎，现在还是钱有吧？公司内比一下。
3: 可是，想钱全部得这些，我最先想不上来个内比一下噻。我在开公司的钱拿差了。
2: 哼，上个星嘛是，老年年岁就过嘛大，等到年岁性大要是。
3: 年岁性大还是？
2: 哼，上许多餐到了。哎，生意学个些我，哎，干来休息卡去，你叫结贵，你有应。
3: 喂。
1: 嗯，
3: 对的。没事前呢，寻找我一个姐姐，好汉俺在那里写些牛肉切片。但咱的乡亲推做月子啊，八百斤也我是可以做赢。不过八百吃了嘛，你不吃，可是也少些啊。喂，咱给乡亲了，好汉小队老子呢做水了当过，俺那寻找老爹用过是。
2: 阿子，啥时间没白，时间啥时？好汉小队老子呢落单咋下？
3: 罗大姐，可是你呢？
2: 他都考虑吧，说不说子，不过现在大家都也不下。
3: 啊，现在说你个，怕不差许多。
2: 哎，钱三个，哎，大弟的女女，我的，喂喂，
3: 可是个，
2: 好汉的乡亲那嘴的寻找去了嘛去啊？乡亲俺阿中啊。
3: 俺公公的妹，寻找来个兰州孙子，俺现在就要算对米多。
2: 嗯，钱都俺老爹是，嘿，弟嘞，俺来弄点吧。
3: 可是啊，老孙，
2: 你收，你收，
3: 不会，
2: 你收，你收去。
4: Hello, excuse me.
5: Hey, you're gonna have to wait your turn like everyone else, meter maid.
4: Actually, I'm an officer. Just had a quick question. Are your customers?
6: 这个不行了，大多单下去，公司一天了扛不来的，他的单必须送牙多过的。给他给规矩是哪种？我们组长都是迅速。他现在
7: 勇啊，你好 ，cos。好汉，你两天可最羡慕笑，他你不盯着你，你吃了吗？对，秘书拉住这苏秀，让二岁的苏秀去。
8: 看到你们扛起来那个铁木松，今大概比不着了。
7: 苏比不着苏玉，让了许多好多。年前啊，让了你们去广播学姐，咱们做着签名吧，要么多哎。
8: 要我都多，一年推荐他几个人民都恐怖民都。
7: 可怜恐怖民都死了，可怜可怜广州人。好汉，把饭吃下去。三年那时候，让听俺婆去看老张去呢，用多哎。
8: 用啊用啊，常常给点点啊钱要的。
7: 常常的，抢多了去，趁给是，趁下很多啊。统统听他去，让俺们了那个老皮嘛这，我你就过看过前面停车那了，电话没吧？电视新的用的喂。
8: 先到几了了？
7: 是，让俺看过电脑老忙过电商，先不老么多喂，可有啥不写呢？硬啥不去读什么的喂？
8: 要我的读。 이네 암라 로비드 응니 머니 컨제 난가
7: 장감라게 장 추스 시스템 중에 추스디 네티 덴키 체도지 장 코바친 바차샤네 암라게 장 니르다 데스 시에도 응어
8: 디제 이네 켈링메
7: 용아
2: 前的生意上了常常偷马戏了听爱不去看了拉不着出现马戏大前你也看脸过儿子了向西向西我那穷过穷啊刚不的我那这是多我刚不在这把你骗一点顶着头牛没的我说向了我这那这那咱们奥子
6: 내가 신나면 안쪽으로 간다.
2: 저거 야줘.
6: 자도를 등장 하고 있나?
2: 나다 먹어. 나다 먹어.
6: 터치나.
2: 어제 상체. 상 공사에 도염다가 내가 담고디. 강보 야고 등장 신나 보여야 되지 배. 상에 롭죠 시스인.
7: 디콩 강보디 공사에 내버려 봐. 대마배는 결함간이 오르배야.
2: 말이 강보 등장 기불라. 윤주 대지 되다. 상 장고시에는. 나 강보 야고 뒤져나 리르 삼삼부추 교부이너 삼로 세가 리 탁주르샤 오리 장게 유에완완러 장르 강보 야고 뒤져 유에바 균 시에머주라 시에머도 나 야부 쉬어 수지
7: 별미 상매 강보 뒤져를 감칭마리
2: 샤로지 강보 치보가 매베 별미 뒤져 두게 나 쉬어다 나 오 주치다 디오 니야장 돕소 겹으로 채고 디 가봐고요가
7: 말하세요
9: 다윈 디 뒤세 디인다
3: 야채
10: 야 디다
3: 야 디다 제시다
9: 장을 고야 수업 때 디릭 제도

0: 이과 겹스네 녀제 시실레로 치다.
1: 녀래 같이.
0: 머슨디 슈다스톤다.
2: 녀제.
1: 순자, 잔레 게임도나 나 카푸치노 체싱으로 치다. 뭐. 지. 클리시다.
3: 나 카푸치노 거 야주.
0: 나 뭐 같이 해주고.
3: 나래 지고 야주 아.
0: 디오. 카페 피베 던더신다 개고베.

0: 야, 가스카르 교만 저씨. 소시다. 되다.
1: 와.
0: 디랑 니 허다. 근데도.
1: 녀지다 칸고 디제 쳇러.
2: 기부 가스면도 아. 어고이 니 집에 들어가니 뉴메다.
1: 봐라. 녀지가 첨자 염니 용고를 봐.
0: 저리 홍고비야.
1: 영아.
0: 이거 봅시.
1: 샷. 어.
0: 홍고비 씨.
3: 어찌 장강부대군 내이 댄댄 깁깁 주기 계승 아다바대 대야주나 장부체네 지바
0: 재능아 바바스페다
3: 니장 다가 세자 운에 즈기베 아
0: 디제 세니 자마르베
3: 왜 강부는 뼈 잡시 지마 그저 지수 쉬다
0: 건물 맞춰다 두강을 써니 디네 모심 디스다 좋아체니 남자 삼바 냠레시아 가르위 메더기 니샤 디슬레시아미도
3: 장고시에나 장고 둘람다 마옹바 나 심제 큐는릉미도 뒤주 귀룽 먹어봐 장바오 치 로투시 보고 니장 치야주 도스네 마카라 가르던지 아
0: 가래
3: 니에선 도스네 장게가 칼라심 가르디지 유스유
0: 예체스게다 공미도
3: 가래 다다야 오미도 아
0: 오늘 잘람 거 유이
3: 아지 마리 장게 드레신 초도 거야 니에 장 강보로지 둡소 개브르세 갈레 십시 가주 심불 사가 진 가려래 아
0: 갈레 가요리 전 주들이 이제 세게 그래 님을 이제 세래
3: 그지 장게 가 켄주다 개김 이제 세게 아
0: 장게 드레 삼네 저그리 아 스타티샤 도스네 심불 사가 줘
3: 어도시다 나스네 드레신 잡으시 어 니에 장 전다 시에유
4: 寻找位弯弯了好汉安尊大了你们可是你们的了不下卡里斯卡里斯卡卡切萨布达土豆不过归这些卡切莫让乱七的要马里啊是让你路马西达寻找三把好汉土豆小队老大队友什么事不过卡拉也有马拉布达你也有库马萨布的阿姆苏以内森哲兰过去莫西内让有个加达土豆有事了包括七路土豆有什么谁马西
0: 让来个主队打把不吃饼可这就是对不对没吧跟这些呢不会三不想吃五马呗啊嗯好汉你也是对不对给不多前头把别人吃下去给谁欧正正好拿了你谢谢点呢让对不对啊
3: 对的儿子好话上海里别过去欧文呢你来穷啊生不得过啊我把老你们都点你对过嗯现在哦没事把我你们都点呢也会有事因为欧文上写下去第上个阿姆拉给规矩前脚的马赛安尊那列所呢就不小户给让詹姆斯罗去去不去那么的我念了儿子欧文可对给这些女
1: 아무나가 가서 이거 필요해.
3: 도시. 니엘 어구나 로. 아자 왕왕 뒤쪽시. 아자가 된대 신도 없이.
1: 전용아.
3: 전이랑 잘라도 속이 봐줘. 너니 람산토야도.
1: 용아.
3: 에, 되다. 딱다 쓰였어. 나유 접시시.
0: 저게 전 삼부도 왜?
3: 아지. 나라니 잡부터 저 손자.
1: 这回罢了咱们得这些马戏你让人不过过个但三不多个四个月马戏喂光莫错同我七不恰多啊人家还踏人过去生意也还有那几个月啦用马戏
5: 교수님真用处差了满足三小国语的同我们的随插不见了做家伙说过去吗嗯嗯
1: 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0: 啊,你別啦,兩忙的這家都。很多都來給啊,找我人,我談得卡拉斯沒,到底是吧,啊,到底是給我的。你讓啥時候去啊?我是不是,讓我點喊去啊?是不是去。談的,沒沒咋。這些的姐,落住了才我三去。啊,來,啊家人我那別真是行動啊。
1: 가르산도도,녀녀가 친구.뭐가?나한테가케스니도용민도.통도람산토로게가저리.디마제좀이제치규이.쟤는토로녀게로
2: 이다. 아야. 네 탄데 세미랑고. 다스네 지금 장락게 제고. 피가려 좀 콘다 저와치.
0: 용아.
2: 왜 지금 장락? 네 레로게 람산 둘라게가 용비게. 지지지지 광마츠 아. 툴러디게 저강 콘자 대샤유 니 둠지 겨자 란랭가 진 지유
0: 영아
2: 야자 아 아자 신자
0: 개오 마제 장로 대부치
2: 야자 아 니 슈가 칼라 당과 아 아자디 셈바 상으로 시도와 당원러 퍼치 대 투표시
0: 구셔 니네 피다
3: 야쇼 도시에나
0: 지금 릴라 구셔샹라 피스.
3: 아지 구셔샹라 구셔샹라 교류 시험 중과 니차 근데 도라 낭담이 낭담이 렛츠 쇼다 쇼다 대원이나 기란한테 근데 수비네 쇼토야 요마시 대신 기란한테 다 기란게 시쇼 못쓴다 기란게 개세르 봐 나 다시 IPD 렉칭메 기란게 대응은 아 쏘베 니에 차샤게 차고이다 무세 공사 제재 가시 우주 나무 쏘도 도전 수요도 왜 전 수요기 니에 대는 다시 둘을 봅시다. 나는 이게 펜슬 고급시나나. 기란스이다. 데스이스난다. 니에 다시 예나가 마저 총자 전동 시야유. 니에 전달러 기란 이시된부 요리. 공스 거기 당부 유매 태러 기란게 타제비나 참시리 성비. 돈돌라 체태러 기란게 기세리 나팅가 IPD러 이시에 구역이 랑다 진도미. 멍요 가수 남에 계란게 두다 제로 지겹샹라 당도 니어쉬바시네로 레스 테린 계란게 가재 수입대 니어 도야디 조 딩웨기 계란고 중재러 진조 세상이 세상에 계란리아 기지디 세입슌 가용아 딩웨 계란 에비디르 슈드 니어 계란 외제 공세 야구디 제다 냠레 제주고 상주 이내 당도 挺会打车还有吗是 IBD跟那组的 那组也落不过去现场笔记记住你了 IBD跟那组的 可随时来贴不起来你来修的这个不行了光给买不起到时呢我送自己的状元现场一览的春天里过小巷了别别修的我呀 지겹잖아. 관계 맺지.
4: 걔는 말이 지겹이라. 전투선 쇼메.
3: 레스 레스.
4: 보나소 제마제요.
3: 제마제요. 제마제요.
4: 쇼고.
3: 레스. 클리페고. 공원소. 주니리. 상계 라제 쳔바. 상계가 로규도 뒤 마틴스다.

0: 추도 야 후디 피게유
1: 니 추도스 니 개고 야증 없죠에 장경 아마 시에 가리바 나라니 저거 야고 집에 아
0: 장경 아 제일 먼저 와
1: 마시 장경 아님도 제일 주고 싶어 왜 니라 시오 니 过了 티추 사이다
0: 디
1: 유왕 그 신마시 디 마저 제일 용도 그
0: 티추에 유왕왕 게 다그랍 중부도 가 다음은 이제 쉐네 최초 사토 위협지 경고충아
1: 네 라지다 작용금을 할 지역이 나도 더 키티에요 수가 가네 마셔 없지라
0: 대기대기 지규리 네는 라경의 상마 범위국을 주고 왔었지
1: 어찌 네 범위국을 그대로 주소 아 범위 예국을 주고 오시
0: 호세
1: 마세 네 범위도 주세야 아래로도 비야 지도이 왜 네랑 시오 Nye yue wan wan le lama tabi leo qin yu me da. Ma se, nye ngui tsa ya gari me shigu yu be. Ngui tsa jie, yue wan wan le moji ya gashin yu go sabchu. Rangga robo chebin te wai gyogo yunga.
0: Wei, kun cho ge si shu yu rda. Rang le toa keb yu.
1: Rangga robo chega ma chega a. Na rangi robo ya guma zbe. Rang shu da, nye din zhe che du, rang le bm zu win tsambu du gui a shu da. Nyerang shio tiin chu, shio tiin, nga robo chen yung duwe a.
0: Pa kyu da,
1: robo chi a.
0: Kyu kya luang da, shang wang saya kyu nime du.
1: Shaka kye lin shuwa, kye lin shuwa, kye lin shuwa chi.
0: Nye robo chen chu, kyu kui po nga chu do xing min da.
1: Nang da yu ma shi, nang da yu ma shi, shang yu be shuwa kyu kui po ma shi.
0: Oh, hao han kye zi na la kan zhe du.
1: Nang da mi du. Wei, shang kye nga, tu wa ngui su nyo ro chi, yung po sa tu na, nye hao han su su po zi jie xep chi shu chu.
0: Din zhe yi na, ka ri. 쟤는 알아 안 가르쳐 버리.
1: 어,
0: 아,
1: 디.
2: 小虎, 让 지저 好看 롭정 쳐 올다. 지저 경고 하지 미도.
3: 나 지저 好看 롭정 쳐 가르쳐 여제. 얘 잠을 주고 이. 나 정어 이. 나이 강게 이.
2: This is 얘가 경고 싫어도. 교수 주제 니스시. 샤호 라인엘 뉴스 아멘 람산 용 용두에
3: 영아
2: 오시 하하 곤다자 중문님도 뉴아 계속 시우도네 아니 아자 러아 용두에
4: 하하 저 나 저녁 안 나죠 아
2: 발라
4: 보고 봐
3: 먹어 먹어 나 볼라 치는 녀고유
4: 요
2: 샤호 볼라 몰라님도 녀네 可怕出事！
3: 阿姐问我，我跑出个孙子是虚个女的，
2: 弟弟看我了。
4: 嗯，哟。
3: 张姐姐，俺那里也有猫狗。
4: 小虎。
2: 张姨呢？什么事没通知这个姐姐啊？就说张姨俺那里也有猫狗，给我去叫王大乐。王大乐。
4: 奴不蒙我啊，蒙去，奴不奴不蒙去，蒙我啊。蒙我啊！我呀，都蒙西蒙西，我呀，我是我是蒙我啊！不要不是吧，蒙西。
2: 那这是这是，俺们咋了去的？
4: 我呀，那这是这是。
2: 怎么啥怎么啥？
4: 哦，蒙西蒙西，我呀，蒙我啊！俺们是娘家着，蒙我啊！我呀着。
5: 让给天气说过吧。
6: 安妮了，
5: 安妮说过吧，
6: 摸着安妮了，
5: 让来个来姐，有人我去不知道。安丽莎个，把我摸着安妮的故事了么呢？肯这去买，让羡慕去哎。
6: 你跟随你钥匙呗？
5: 你也让笑，俺你跟随你了，况且得去开把钥匙，让给亲你去看个，亲你来日买呗，摸着天不加急了这下。丁我那日呗。 他让小盖我安妮选别派去公司看去瞧瞧，看到俺做乔江白用在买吧，看去怎么当的用嘛是。
6: 对，做嘛事啊？你安妮跟小妮又派过么去？
5: 派去公司看派去不？俺你学别把证明拿走，你还找俺那姑叔死了。
6: 用啊，
5: 我的，今天晚上俺我去拿去呗，省油大都去追见俺姑叔，交警的。

0: 미리 칸케 멍초기 삼베 링네 초와양 표숨 척수 친협네 치신이시 겐히 메주 관광 정토 디르케 킬레기 신덴베 락제 제도니와 타 제도나 리슝 이체타 규규 제시 송토 제회 제보 제단 제팀 디르크이키 체동로 교타 차르겹다 록레소 규규 제도 남차게 규지 제유베나 정티 용키 디레 락제 긍진베 갸능업줄 학잠 쇼협리 총계 정키 지론 예도니 서초르 망용기 류중탄 미리기 수균 류젠젠초 니투 고속부타 总体用기 미리카타 리리카기 멍초타 류젠버 첩둔버 제 냠투 좀네 류젠키 개좀티르 빵부치 휴브리 타팅 류젠젠초토 팅투기 제뉴타 수균 님치 남변 남차 채워주타 충원십시니 구지치 휴브리
1: 스몰링게 팅디 편중 성균 냠자 니주시사
2: 대외망외 성균 캔드나 주리딘디기 APP를 쓰러나
1: 상공제용
2: 상고제용

0: 폐지 되니 맵죠.
1: 리샤. 되니 멘드.
0: 어, 감사.
2: 어, 키나니 어.
0: 그러시죠. 디팡이 좀 줄래 좀 하시게.
2: 어.
0: 쟤네들이 데 미대니 맵죠.
2: 남이 맞비.
0: 자, 디장을 신이 맞비.
2: 장치 신이 내미 싶어. 어. 키나니 수세니 봐. 나 심지 띠고래가 지기규. 된다 가리유네. 나 쉬다.
0: 봄디모라 띠고래가 신이 있으길. 고이너 안피 속베 구쇼 플랑크시. 디리쟁아 뒤에 침지 고라 제가 비시.
2: 가리 속바.
0: 안피 속바.
2: 안피 속바. 어, 관다 혼수 소뇨휴. 콘조 정실 컴주기 과 친수.
0: 알레 관타오 공세 데미돌
3: Well, though, I think if Mr. Guan is outside, then maybe we should come back another time.
0: 구셔 플랑크게 계시 팀즈 관라 데메너 나조야 용매 제마 좀 뜻어 숨기
2: 딘제만난다 편의 차 없이 부 부리 앞에다 딩아즈 주저 가시
1: 오케이
2: 야고 슈스 나제디 지게 미피뉴 요마시 기란 탕구스다. 나이 통기체 친스.
0: 야주.
2: 네 기나니라. 수수슈고.
0: 요마.
2: 기나니 더 슈아.
1: 범에데 가봐 주겠어도.
4: 왜? 신부.
2: 어, 긴즈비게 굉장히 좋소.
5: 나도 당다 카디다. 굉장히 라다시야. 기치베 강이. 란레 카류. 팀내 인수 주지 주도.
2: 계체면서 자니엘 레그치시.
4: 파데 손셰 조레. 바이바이.
2: 어. 그 친구. 계시치게 미드 친구이나 장게 님 처진 사다. 공모츠 키나니 고유링스. 지치다.
0: 좋아, 야주.
2: 네 팀주 관라코나조 금주기 없지. 탑제로 인도 뉴샤. 뉴욕베지르 토뉴 요마시. 아이 토뉴메 키나니 자저시다 폐지 신비 유기시
0: 범디 자로디 야고치리 귀르군이 알싸 재미스기 니엽시나로
3: 오케이 How many lawyers are working in this firm?
0: 침집 가한테 견돔 침집 가서 요시
2: 숨이 요시
0: 숨이 요시기
2: 마치 시 요시
0: 시
3: Are you also a lawyer?
0: 상한 침집 이베 숨기
2: 나 침집 메 셔시 디고 레그 치기 휴 쇼러 계치 기부 휴 이년 아 관통 공주다. 초부지시. 나 미지게. 미몽글레게 제도유다.
0: 범디 무라갈레 캡토니지. 미지게 레가 먹고 제도 있으기.
3: Do you think we can entrust a legal affairs to such a firm?
2: 공개 갈 수도?
0: 어, 계속 못도. 공개
2: 공개 아주 침집에
0: 아, 드려 마시 마시.
2: 장게 콘러. 관타 콘수. 준다 침부 요스 주로. 콘조 준다 지다 유자. 김자 미르 무리 진조 지고다.
1: 범디 가르세기도.
0: 범디 뭐라 신부이. 뭐라 총세 대디 고르디게 시기.
1: 공스 등원에 견려라지나. 총세 범지 디고 레가 제시와 된다 가르이나.
0: 콘조라 디고 대신 교스베.
2: 마지 나를 지금 시에비
0: 레그디 모랑게 지금 시에 교르샤
1: 오네
2: 니나 총실휴 총수다 겐드 총지에 총기 날리 디네 침집에 중략한다 용피 코나증아 다와지 라지직동 앞뒤 지휴
3: What? Only 1,500?
0: 윤유디제
2: 키나니게 용차샤 공부도게 니에치네 용차샤 팅위니에 관한조 라지바로 수유피
6: It's always keeping us down to increase the salary
3: So why are you still working here?
0: 전도대에 대해 가림바 송기
2: 가인스는 코나조 미야오시라도 코나조 어 코나조 코나조 밀통주 직마지 나 전세네 용부대에 코나조 통주치 뉴메
0: 범디 고조상무 미야고유 모랑 총세네 용교이네 통주현 진유메스기
2: 지르 나 섭시 티피 렉체제 코나 준예 라제 바주
0: 군수 지르 모랑기 라제 바주스기
1: 오 야구도가 문에 야구시
2: 야구도가
1: 야구지
2: 야구도가 지 야구도가
5: 阿福康去他们了的啊嗯错下面两次结果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呀的谁一个
7: 你说要不是拿出我，你让了工作人员拿去了，有什么的线索啊？然后对不起，我这个不是拿出我，工作单单拿走，看哪单子也。单子拿上，反正给我出了是的。卡车说，那你什么时候去？卡车的服务服务人客，不说服务人客骗子。啊，你说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话，那句
2: 진짜 계속 교화서 놓으시다 내 가르치에 보면 식민도
4: 자기 나가서 내
2: 마실지 그거 시지 나어 켄츠 신비의 교시디 로지 승주 제아 용상제 나 시중아
7: 이제 와치 승주
8: 나
7: 여우셔지야 탑시 가르단 거 주니 이쇼 플랑크 교는 마땅라 나 저 남살리 오왜
2: 我走，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走到去， 困难子我当你们都两个钱都约不得开始第两处

0: 用啊，工作帮他端去了，隔头的苏龙头下做点的。
1: 阿西，跟着就说，
0: 看着跟着就说。姐姐看着，
1: 现在请专门这些代表啊。
0: 是，姐姐要出面了，你跟着是啥的？
1: 哟，你看嘞，你看嘞啊！给你下肚子，
2: 痛痛快快套，
1: 轻松点的。啊，那你那边，那你那边是吧？那你能等我吗？吧，给我拿三多些的。
0: 那那是等你啊，
1: 那是等你啊。俺俩都忙着地热气热嘛的呗，
2: 三年结束，三年结束，
1: 热热热，
0: 我们俩走，走
1: 走。听他多么热啊，这什么劲大冲哦？下班了，全部地热气，俺都送过去干啥去呗？啊，
2: 地里怎么回事？
1: 哦，地里，哦，这里叫什么名？
2: 叫什么名？龙头脚呀，俺家是的。
0: 下楼去，谈到两把了，让俺顶着辛苦啊。弗兰克给。叫我顶着一道当过钱的，弄这些么小小事情。接了俺俺做下边这些店呢，俺俺做的都是些个什么好事啊？俺俺做春节来端看了，幸福的这些也有准备嘛菜。第一个了，俺俺做春节来端看了，用钱不穷些。今年第二年，我做下边接了，圣诞姐姐，俺俺做的主动下边。今年俺俺做怕了，我说俺们接下的，媳妇去接差别接了，谁管接？
1: 我那姑娘，俺我那养在了是个幸福的富兰克了。卡是谁的呢？
0: 新头头的。
1: 嗯，
0: 给他你的签名。弗兰克的幸福的中国内陆嘛，我写别去了。内陆顶走出来了，从不很正确过面的内陆嘛，我点下啥？切不起。弗兰克的俺做大幸福吧，跟内陆顶做什么鬼贴去？弗兰克的写下了，穷人了那我们担不起。幸福在许多相对说你成就感起呢，点点土大很正确的呢，这么多小区也无住面的成就感也无晓得是的。
1: 好多图啊！
0: 一年，弗兰克给俺俩做春节来端干，啥些新大气的表演，工作工资大，全部有钱着啥？吃不起，春节来端干啥别拿了，幸福了，连那些也不起着啥。
1: 是，俺们是不是就？喂，国内这把节约嘛的，幸福俺做来端干，老多钱买吧，是吧？
0: 哦，等大气给俺们打出多少月？长过些呢，这中间休息注意一点，幸福给吃些其他些时间嘛。
1: 是。
0: 年前呢？俺俩做当用钱多，幸福了，念不到自己真的生病。
1: 这多这多这我穷，都是让给没让了，趁你准。
0: 听这杨阿勇，今天都涨薪了，俺俩做没让了，加几年呢，算怕这样子，吃住呢贵怕着吧，幸福的利息大钱，没让了吃苦这多。
1: 这，吃苦哎。
0: 哦。
1: 上个些东西，吃喝都这贵硬些。一年学区来个几年级了，这股子真的忙着没着啊！
2: 我那忙差不着，我做来投行的三七班管队钱，通到那么多的，加上我追究求着，加上让给让给没让了吃出准，
1: 这俺真的用着没得。
2: 年前呢，他这些。
0: 哦，年前呢，没让了凭借嘛钱呢，开开心面吧。一年年轻人的血压就，每十年的两块钱呢，工资自由的，他让做工资挣两块钱为呢，主不得不要钱。
1: 马社官道，人家开这些都叫他们老百姓赚多啊，人家都是，这都这都。
2: 我是老杨毕业。
3: 嗯。
4: 真不光头，真不光头。俺忙端酒柜出去，顺便一端个杂端都端去，得看时间。彤彤哦，几百只那么大忙算事。
0: 让天吃些好吃个。
4: 俺的天哪，那端酒，让俺这些是给你用个是别。
0: 搁撇不啦？忙酒柜出去，顺便一端个杂端的呢，顶这热，没大没小的穿几位呢咋？我也吧，我们单吧，拉少，提出个找我还是全部一年。顺便拉上个一段过去。
1: 人家写不到的。
4: 卡接不接？
0: 接接不接，俺是先打写一遍。同桌车也先打一遍。
4: 级别只那么大忙事。
0: 级别只那么大忙事是呢，顶这事的。既然给制造机关出来了， 투모토 지단기 자튠다 콤수 인지 송그리 더튠이시에나 군주 예보다 좀 절지우리 그봐
2: 아 생은이를 맞대다 디 응은이가 싱그유 자젠다 저봐
0: 섬시제 봐 야추 어 돈도 담사지 나랑도다 프랑카 봐라 냠내 뒤든 이기 지단찬이 샤사스 예 예
4: 괜히 샤도 주세요 你 要 看看我这当过几个是三九，我最近准备用两趟的用过钱不是二十不？
0: 他是。用过钱不是二品
4: 的，我这小三三姐用过看了没？别生产结婚嘛是？钱的钱就行不错，抵两趟的，想不抵十个是吧？他是
0: 的。
4: 哼，我有啥的我那一家那养不起那是的瓜。媳妇。哦。
0: 就是的，这连土也贴了，让给前妻享用的。是。
4: 你看那年年的树皮，管他，让给俺吃个这样嘛子呗。这样，这样我吃，让俺吃过。哦，让给俺用俺差不多嘛啥嘛，用不忙子啥子，请求俺来不过重给俺吃几许。管不你懂个。 망차합시비 두스가대마되다 검지도
0: 幸福 규시디 랑라 차게쯔디 망고스키 요마시
4: 아레
0: 이내안쯔 랑라 냠부제지유
4: 냠부제예 신유게 짐즈바모도 냠부요마르 쓰기 나 띠부레 신예레 냠부제냠비
0: 디니 로가르바 프랑크게 세야라 규시디 토라 랑게 제제 짐부샤스기 짐즈레 동강 띠엠비다 칸다수 짐즈레 동강라 남자 라토비나 나 주인의 갸친니네 숨파르기 냠부제지 디오 치초네 치구유파지
4: 俺最近呢，染了牙齿松这些药，吃骨质。他那两个对面是我先生，染个大理拉切脱了，光我们那边贴把这些药用的。哈哈，大不雅思，看着我呢，没三个日子吧？要个穷死，我那要个穷死。哦，牙齿你真的治吧？俺最兄弟喊的用不着这些不，哪个兄弟这些给俺买去？
0: 光我们吃住的年货呢，鞋皮呢，明朗拿来顶着灯牛买的。俺老一清楚，
2: 陆天和幸福，光涛个人大大农民多，引起吃苦连窝的，买来的用嘛子，热嘛子。
4: 卡里，卡里大大农民多是过节。
0: 卡里大大农民多是过节，你要过村么说？提来饺子，来个去，来个去些。
4: 吃住，吃住是吧？压住，压住。
0: 卡里吃住是个的，吃过节。哦。
3: 压住！何子，幸福，俺老有味道。何子，你这还借别回来啊？让俺外婆请你吃。
4: 我过年年来，我忙不得这花样些。现在的家里别过些。常年老去到老去这些做事。当啥些呀？有当啥些？有天天俺光吃苦茶就啊，俺吃苦茶别嘛些。今嘛到我面这过来来接干了，光俺去把苦事给。晓得应答。
3: 想看我吃苦吧，天天意思嘛是。
4: 哦，常务先生，我来写么久，你讲我做，纯粹为兄弟看起见面之类些，你讲真准备这些点名啥的吧？天天看那做，管道大天气下下，车上管道给天气下兔子，我来搞了钥匙机，点别大钱，我家就送我娘不掉匙机，车上我吃苦掉啥？
3: 我奶奶做的这药不是，钱呢让给起给的。 치르지 진주비주 셰브디 나란 얘기 론 얘기 라지 돈블레 망어 여르베아
4: 지 디디엔비스다
3: 자게 다와지로 용보디 제사토는 나란이 내가 진짜 가서래아 자디 보유자 미상매 장세고지 是吧 자게 니리 치고 是吧
4: 장삼 가등휴 다과 자와 삼부디 나치여스비에 미치디 나년원의 셰피는 롱도 교부 당고인다 멋있네 관타홍조 대제 용 什么도 나 대제 용 용마시 튼다 디티엘 탄드 삼다네리 시니어스 치기 계세 가산 얘기 지시에다 넣어지 튼다디 추부히네 년용주 수염 마시비 관타홍조 카텐치르 내지 튼다 디티엘 니가래 겹샤스치 나고제 없으기
3: 다시 군주 우이드 마제네 주고시 우이드제 금세가리나
4: 군주 카텐치르 내니에다 딘비 라다 지니 손자지
3: 샤로지 정기나용제 뒤주림구 주고시 계속 장고 시행이다. 즉시 소년 통화중이야.
4: 관통호 주진 제시.
3: 계속 공조 섬수 신다 유비나. 원디 저리 이거 친구도. 금이 뒤밀어 무지 뒤지 나서스 메줘.
4: 잔 나서 윤교 인조. 가세소. 나 용보라자 랑기 민두게.
3: 뒤저도 마시.
4: 어, 야면 두스치. 선이 라니 콘조야. 나무도 먹었으기. 멋있네 무이도 다는 얘 나와 저규시.
3: 진짜 치고 싶 마시. 네 다 셋세비. 어, 네 네 나와라. 네 주디 괜찮았어. 제사랑 그 습습치라.
4: 잔은 로기 이제 충라. 심자 마치. 나야 공부도 제매.
3: 너네 자 고어티 삼 심자도. 幸福他是让了永不打个了不行不行他都私信都连给困色母亲爱的要是吧说句完了那嘴你都亲擦不行杨面的我让你帕罗姐追完给猜得过去啊我让你撒起得得不来呢哪里得那给不行是吗是我罗北极了我让你给帕门尼的小豆子里大多钱忙用不行上个钱呢

0: 미즈 총세례가 낭조시라 지금 말이 쓰기 다디 순세죠 오래 그지 그장유라 그장피 주비
1: 어 리사 리사라
0: 용아 용아 기라스이다 다른 식발에 나게다나지 수진하고 인자 수부세서 기라스주리베
1: 유유
0: 용아 용아 녀람살이요
1: 리스 리스
2: 出战局了
0: 哦,
2: 爹必须
0: 不急, 别不要打嘛别不急
2: 出战局了, 看不死 我现在一让亚苏啊家里 以内的送的全打入行为度 太黑山不, 出战局了, 过来随送啊, 别打
3: 我的看嘛这的 我的看嘛这的 我的看嘛这的 我的看嘛这的

0: 허지 디 어 개남단의 주변 미도 컴디 마비
1: 시 닝제부도 왜
0: 장게 미도 컴디 야우시야 두고 경고청아
1: 디자야도 레알 하부시 왜 미도디 대쇼 아
0: 허지 미도 시리 닝지비시도 친나게 켄 교시 대지자 하시오제 나래 치사 증는 야워 주바
1: 대지는 야워 하세미도 아
0: 미상외
2: 둥구시바

0: 관타, 동산 속배 주시디. 맵차스.
1: 근데 제브레, 디 광라 계속 야고 주무하비.
0: 근데 제브레, 랑가 왕친来 트위스다, 퀘싱그리.
1: 친라다 저와 하리 요지.
0: 니 주시 수여지 개하 담비, 이내 토도 예주르샤. 미수 동산 속배 안주래 최 마차샤 삼제, 레퉁하 신다다 경기샤샤. 워딘저스리. 관타, 왕친来 레메냐는 용민도. 티니 기하스가 주시르다. 티니 기하스 두스 맵차브리.
1: 니 시에서 니 탁수 시에서 란니 렉시슈

0: 아마 쇼세 세베
1: 세비 라쇼게 칼라마 세비 가바친 바
0: 나친 거스가 친피 小豆子, 디카제 아 미도 미도다 미도 지문놈다 지문 크기 두개 지문 심심 크기 미도 마무지다
2: 미도
0: 엄마 나 통화 중인다

0: rang ka chig yu
1: rang ja la du su ge bu yu
0: nga yo zu ro ro chen sen bu du ge
1: kip da jing le du da tu ne ge xi di le ta jie xia zu
0: qian de qi bi ka zhen zu ki zu ji nga de ga bu xi yu
1: su su du su ge
0: 도서기관지 아니면 이츠네 로요니히 야군군이다.
1: 상가 가셔 봐. 상도도 로요니세.
0: 진라. 나 우주 사비유. 미스테 군도 단토 미두라. 단도 미두. 나 랑 남치. 라니 산타시. 제자니 삼로 근주 등마시. 니에다다 부귀치도 완산청조 로유희 내로디 켈링희 이내친라 친중아 과소하겠네자 네 경험다 깊삼제 딩마시 모튜니 지구증부시 최자란 삼녀제 돈라 장아다님도 초하기에지 갈레카 카가 친두휘네 네 우수 겸이요 네 샤도즈 치제 친구. 계시 모두 아다님도 좋아 계지유나. 네 셰디. 장게 님구유.
1: 어, 제나 종기나 그지싱이 봐.
0: 나 파친제 레네 퉁기슬피.
1: 샤게스나 레네 퉁제 종실러 조 로요니베 아.
0: 어.
1: 제나 장관도를 통도게. 어, 마시 디디디 어. 침수를 해도 가시기
0: 수지와라가 가서 용보사가 친지 김상카 토비기는 펜토 여러배 숨기 니에체는디 균제도 나화유니 나디에 여시
1: 도로되게 니부십샤샤 니에제마랑 싸우니와
2: 오늘 야호스도와
0: 嗯地狱中的贼不多茄子胖子了三十的广大电视要命多羡慕的鱼人不得劫卡斯卡了八零钱要是下面呢我让你说个用个啊用啊地这个了我三十的日期有时得搞不赢他也没能试一下
2: 嗯日下让个日期随便
0: 哎没这用个交着

0: 야쇼
1: 침집관타 나 로용피
0: 로용비 괜찮으셨어
1: 진라게 돈딘 눈민두스기 가르친도 유니 제주기
0: 나랑서 레그서스신에 강조세고기 레동한 레양마고상자 라지고의 조마시 레그신다유비
1: 레그서스신에 주고마시 돈도 접지디고 미스테로 나의 주니히

0: 용제 디마체 쉽슈틱빌 약디 람피베 수치게 중마시 계세라라 라지 용차제 파르타스기 유나 나타모 니 파르초 가족 고스니 제이 니 케린초
1: 마지 마지 마시 마지

0: Sama lenge, lupu tena senpe ki na lupu de. Nama lenge su tanda sisi mba tini, pyo zangyo su chwe ten tetan uyun lenga ta, pyoncho lungching nyenching lepo ni, nyam to nyerwe tetan lupu su chichi le zen, tetan pyoncho shep teri. Nga li zan su yunga bensi yin, lenge su tepe ba gasa shu. Chish teri. Chijab su chi Xi Jinping ki, mang yung ki tetan mian na, cho yung ne, chung ti yung mi sisi ta. Rengi ki tetan ni, susu rengi ya ra lupu si re je sum na shi ngan zu, susu rengi ki lu sim tetan ta. Sosu ye yun ki, nangmi pyunji ki tetan ta, na shi mang yung ki tetan ya tonang mang zam na ni, tetan tenpa ta digi tenpe kimshi shi rungyuru, mudu pe zi nangyu. Tidang an zu, pyo rangyo zu mingma menga ki bumrang menba, genwan tena di di shi yun ni, nangmi kyun choy zu liya, nyan chung ki men pyo shi tangpi yin na, an di, nyo kyun zi kata yu me kor, gan di shi yin.
1: Wang Ge Lang ni Pyo Rangyo Zhu Mingma Mianka Juji Tsangka Ki Bumra Mianpa Tang Pyoncho Lopchen Suri Lopling Ripjam Simchu Lome Lopyun Yinxin Tanda Pyoncho Jiso Ringlu Lopling Ki Gigen Chimwa Jikjo Zhonghua Suri Lopso Dedan Todam Uyun Tengang Ki Uyun Zhonggu Gengun Chuchor Tengzo Mianjo Dedan Chile Uyun Tengang Ki Uyun Zhonghua Suri Lopso Neto Nayam Rikbe Yenla Sobe Uyun Pyo Rangyo Zhu Juji Lopso Ki Uyun Zhonghua Tiewe Rengxin Ki Xirmian Nexi Chetun Uyun Tengang Ki Uyun 중화 수리롭소 체리 캡데 우윤 탱강게 우윤 소기 겐시 신규 공개가 제소 신지르바타 계급게 대비 뒤뒤도 체리 제송 숨주타상 비유라 콩라 회장 교정 체리라 제게 차가 좀 숨부타 중국 미리 수리롭소 미리 수리타 면제 체리라 제게 차가 좀 숨부터 비유진 회장 교정 미마 맹강게 원튼 대변바타 지점 내뒤 멤버 표정 멤버 레체주 고딘 비상 멤버 소기 시지 체년 토비유 콩라 타도 편종 필루 수리 로첸타 편종 로첸 수리 루딩게 표정 기계 속에 시지 체년양 토비유
0: 나 디딩이 견라 양장 안 줄이 전에 배바 그래서 쇼비에 나 토마 견라 야 근데 쇼에지라 년종 김면서 내가 디지 쓰고 그래
2: 나 쓰 견라 민지 쇼고 배 내려지 레샤라 디고르게 내주에 마무지 럭도 거라 년종 그 매스간 된 거네 지나 코 년가제에서 그래 그 라 링이 잠직 배고 년가제에라 부신 수위에든다 내부 수위에들라 냥가 강성수 쓰기와라 다이나 냥가 잡아 카지 양 부신 머세브체 냥가제 빈나 지수선 당내 냥가제 위와라 동조다디 인지게 냥가 로가래라 내부 수위에게 주들라 해나 오 강성수 쓰 디 고바래라 다야 냥 좀 세발다가 상만 냐면 점나 부신 수위에서 요 말해 어디 있는잖아 디 조즈 년년 좀 대린 강성소 수에 대 조 내부 수에 대 빼나 참바 겸나 참베 내부 수에 양나 티베 년가 저 조바시에 봐 동조 부싱기 줄어 되네 나자 수에 봐 동조라 해노 강성소 수에 대 쓰기를라
0: 아 내가 겸나 비송 거라 아주 비싼 수불 다 참베서 접제 년가 접여나 년가 자야 매지여 봐 매도서 상문 년 좀 매고 말해서 봐 디 나로를 슉체 단다 내부지 당 아주 신신신의 뒤 가가진 진스로 봐봐. 소연 로비전 진견 신스로 봐고 야가진 시준스로 봐. 디세야게 메게 릭텔라나 년정 메 컨센서 시버스 대가로 봐. 이송 말이. 나 등산 견라 소유트리아 지 가소래. 능규 다지 년정 메 디리 지 개벽이 능주디 망루이나. 아,
2: 딩원의 망못 레샤라. 난다 수입을 년좀 김메스나 컨센서스나 내부

0: ngangzu resha, mangang ro diya bhe na shuye macha na ngang shu kare yore, ngang mangang yong na shuye macha na kache, mangang yong na kerang kanda za kaji, ngune se na shuye chego yuwa ma re, shuye kumshi la gyuwa tang, tine mian siyan te ye che, namba mangbo che ke ngala inji shuye che si sung duwa. Diya nenshe gyuwa ngu bache resha na.
1: Let's get on.
2: Shuye che mi mangbo, je yu ki chi le shi jar, te sam ki gyuwa me zang. Chamba gima tha lam sing nian ju mie sa we kum si yu. Teng yu to, chambri mang che wa ni, ne du rin xin ki gian che wa yin bie, nian ju mie ki zao ni ping ki me. Xe yang, mi mang bu, ke di guan na wa tang, che ba xe wa, cao wa gipa so che na, chi le mian kang tu zho we kum si mie bar, keng jung tu nian ju mie sa wa tang. Ke di mie te da ki tu tong na nu bong ha dun si, lam sing, mien xin da jie bu ye bam yang na rang du da mien tun ta mien ce chi nun chi be kum xi yue ba ti po ta gu ma so ju chi ma la le pong tu zhou ma se su bu wang bu xian da lian nu zi qi bu su yue la ba tu mien ju mie di keng jiu du dong wa ti qi su su bu nan ki le bu ti da mie ji sui mu du ba ju ni mie xi cha ge yu de che wa che yue ke din mien ju mie du de qi le mien bie ga le nian bu li
0: 恒穷土造孽东米荣但那能够说一种样的确有两座参不达你的结束呢没忙不及这些才是多大家跟配药什么的不用这些有的名字忙着呢没的平均这些区域的实在要不是难过的谁的参的这场呢也捏出了多久的多了可以化学反应物理反应久的多了谁就久的听着住院的都记记记的记记记真的 出发西一个的，我听着是个月的，我听那个新的，每个跳了，跳跃是不是难的？怕做这能久嘛的？嗯，那拉瓜都按照听声提出多，没麻木这个。哦，前边双脚们呢？哦，俺前边面的茶马松，瞧到俺面提灯也是，拉瓜都那学别，二十平米双的了，来了，这种么生多啊？这种么月是呢？你说那这种么嘛的，塑胶么的，可是那塑胶月了。 那时候家伙，但我个人那边那时候也加，差我这边那时候也加，加我的没事。第我那时候几句米也可以要嘛的，做的年代我也送就做了。年久个面上的抗生素是跟的，同桌上的其他所有拿了可给吃完玉米带去，心里真的提压血了。他把东汉子听声，嗯，听声唱完了，说说提完了，蒙古，跟着乐队子，蒙古拿了面，空军们就下去。
1: 巴拉个面当阿玛朗面吃了些面不，跟着拿着些，天天跟着吃下去，面当面怕的就我吃呢，看不着了。今年个有点儿吧？嗯，
0: 听说看不着过耶，然后呢，前边呢前边捏出来吧，我听着应该忙不着，叫他面个捏出的，年纪吃两面别干心压血嘞。
1: 年终个面都是给他当差评，那你结果就是麻辣的呀。 别呢，
0: 亲不打，前面送的那种是不是没着？民俗不要弄了，亲不是那什么多了，亲不，听不，听俺这女不俺怎么样子嘛？托谁个女不得，七不少不能不得，差高不能不得，女不俺怎么就要嘞？可女不好像个平送错过去来了，他的俺这这边面前，东边出去，西边前，长么亲不就去，东西去过了。 他听听这印度人，没了亲爸妹妹的出去动那也突破不远是个月了。他听说面一面呢，俺这面那开些差个久了，准备都变面配别面忙前，俺这亲爸几度是个了，托谁去过了？我提过了，面去查去，人家亲爸托谁个女吧，娘们现在的药性肝病，听声也忙不多了，俺当俺等过第一男来也吐去。
1: 面确确确，前边那只书面的，对吧？他提起来了，第九级麻辣进来，你呢？九级麻辣跟那了，我听不进去。你呢？俺做九级麻辣，俺也真的是九级给冷不丁的米不吃，破啊吃，酒么吃，龙个吃，提起苍面那了，你不吃的忙不就完了？不吃的，同做忙不起抗生素是，我同做当茶吃，不吃同做泻吃，听到我出发歇一算，那咱忙不起四个月了，得等你光了学不那些的。
0: 但是呢，肯定是的是，俺就前面那只忙不及面当吃的足够了。你要等的是前边脱水去，开嘛那满了，人家杀鸡前面的就随便面的就长嘛，就那么直接就是，俺就可以拿了这个米色过去了，俺就忙不及这个过脱水的，人家杀鸡结果了。 저 어디 팀 뭐 준비한 게 캠을 털라지마. 레알. 다 등산 캠을 두고도 아주 도인 나시대. 지지지게 캠을 털라친샤 두고고도 꾸지 현대 나라치스게 마음부터. 다 동조 야고치스이나 카지 멍신네 제대로 중부대. 카지 세주도 뭐 좀. 카지 메세베 토게 내주 동조를 하고요. 저 어디 뒤돌아 하장 섭섭세 메스다 믹스에님부터 최근이지이면은 건중 뭐 최주 지혜요 말을.
2: 민망치외. 미니 핀베 릉신 인긴 소포 뉴스 메베 문진 지규 등외토 텐자 자원의 마시 케디 튀규미 긍정 도사와 당 사바르투 년주미 긍정 도세나 소포 뉴긴 첨부 소규 태양 난주 예윤투 케마타 친베 니에포베 네바 망부 통규여라 사바르투 키메 차지겐 당 친부 체부 차비 니에포긴 기 네바야 망부 통규여베 테다 진나 미소스 세주 공시탕 저유비 예종 카시니 두규미 강중도 세바탕 태가 저유바 딘 랑섬기 미 강중주 세나 치바탕 케메 뉴베 냠규 딘케시 케딘 케디 세주라 딘니 주투비 니시이나 미 미소와탕 미 세디 주투비 니시이나 컵미갸바 컵게디 주투비 니시이나 통주미로베 체덕송디 년중 매 폐주 지구 천생 체구 캐디 소부 매디와 총체 니바토 천대 면강 도규티 지뢰 면배 가신 딱제 지구벌레 랑참랑 매 컹중 도자원이 삼미종
1: 아니 샹나 렌제저 디링기 주시 디다제 캐나다 컨트나이던데 아유
3: 엔엠지 부기기 매 딘데 따 세브르진 아니 매주 베드고 아니 곰비스 제제 안 변이 만드비스 지기지 에티킨데스 제비
0: 맞아 디스그라 매 곰바스네 이제 렘바스네 이제 나요스 미 망보스 딱바 창바제부터 조반네 미번 나바네 님 고 나바다가 녀가지 매 호 팀데 체안에 나요 체안에 오 매가 추제선 림버도 토르 토르 토르 주에게 녀주도 템바야 사과도 다 팀선 미게 뭐 보고래 나요스네 호 팀데 요아래 차오다 디도라 도단 마체나 매디 인지게 근이라 뭐시 마단다 그바 들다 세세 틈을 다 가지 대양 러닝에서는 망차 뒤숨 세시 퇴차배 망차배 거르 유보다 다 가지 땅을 요아래 답이나 친미 소소한 아주 대로하게 년겨서 세실로 리부니 당거 가지 돕주스 그다 당한 저 심 심감 그 거르게 저 리버에 때야 테나 땅도 제 마당 제 원래 제 니머저 뒤숨이고 쇼바 땅 공다 마당 제 딘데 내가부터라 테나 요치거라 타과도 나 조지 마가 그 엄지지 인류잖아 나저 남주 초여 초라 팅선 푸에 디서 동지 요예 부저생도라 간사 디서 제게라 요마 로간 신진스 다디 전님 초딘 전주의 로라 제 구주 권이는 선바 화게 제네다 저와 예배 내부지 레세바나 순네 내부도 쇠고에 김전 뒤 토네 등산 민 마음부터 어 만간치 포제고 나라 내부도 두스 그 좀 뭐 좀 매세야지 되는 나이 없으라 겁네 내부 쇠 뭐도 그치 부저디에 대 부저디 소고나 대네 디 나저 소고라 부저 마음부터 그 나이 없으라 겁에 산천 쇠 뭐도 그 다와 디나라 쇠 뭐도 다와 지만다 되네 뭐 좀 로지만다 다 카지 그게 등대 통류 탱아주 부저디 세비 등동 뒤에 샤서 오 통조라 칸스기나스네 나이오스네도 콤바레 타고 타과 미야탄 당차베 진게 등류진의 세시데 뭐든바 려정승다 세게 퇴조이 뭐든다 양나코요 지량스나 그 튼제고 뭐든베 진게 네네 나이오스네 중바레 다디 오늘 습습세고에 저래샤 다 통조 상만 하과도 미 근데 유메 로간 주스가 동의유기 부저승한데 다 수예라 인지게 체량 만별 这那么是，用嘛是的，你按照前两年的工作，不过了，用嘛罗岗就都肯定难搞的，是也是呢。不过了，阿拉最慢呐，不过了最那那，按照他那用嘛罗岗就算了，免那个细节个了，你们做不起啥个嘞？那那忙不这个，不过了免的这，不过你们说不是，敌人当上马当家，天天没你们做不起做啥图嘛嘞？不过江面那个潮把些是的，天天有些，说过了，不过用嘛罗岗就那要去就忙不多，
1: 然
0: 后。不过穷对了，那老的那穷的呢，那要钱呢。现在每次这个念当的时候，刚上说明现在这个新住车了，钱用老主张不要了，钱让了不别，你不需要去用卡过来，晓得？
4: Tiringi lezen nalaya ngaranzu muti che kane thagen la pembar tabake lunjong, dungur kyabge sheba delab yu inda.